0: 제고 비위 땅타르 키스친 고연대 성교르 센세 롱친기 디부 가다 치기 센시버티니 펜정 롱친이 틀리콩 대개 롱친기 성교르 고연대 군중 시비 레진인
1: 생글랜제 팅디 펜정 롱친이 틀리콩 벽에 롱팅기 센주로 그두 근종 시벨리체 슈잠 다가제기 레젠디 좀트 근고로와 몽게보라타 셴시르 챙규 난게 니마츠링라타 부산 진두라리
2: 탄더니 비칭키 추즈 고버다다지
3: 까망에 센주로
4: 세그나마소 샴라 도스티네 까멍에 선주시위 서른고베 런요정시 전염질 현소지 급주베 의원 창섬 주소 딩아베 토네 신도 정말 신나 로숨 하잖아 런정지 전염질 현소지 레드베 잠주다 신내버 도도 팀 집에 링게 조르미부터 퇴진 시르미부터 조두의 시로 도부주 지도 제네 슝종 산제다 남샤야 전세 가라 전염질 현소지 로가 소소다 공부지슈 박자 팁슈제 니르신 체르치네 조용지 전염질 현소지 차샤다 직전 조종 차교로 편제 서브트위 버시 제도급 외체니 수제 닌타 니수 군인 라뇨 정지 대위레 된베 리리 제뇌 제도로 토마티 하사론 고수 버시 조용지 대위레 된베 본가 정주 체내 로니 하 송진기 쟁두의 정신다 치레 전제 제도로 치고 토마티 이면 원에 검디엔 제도나 조용지 서구단 총재를 뒤인지 전수 무슨 소숨타 서구 대위수위 바타 대위니 숨나 제도로 치부주 타라 예지 대구지 주신인타 자부제 되고지 댄세 노브로 게르지 자가 안 탐부터바타 초벤 전도르지 자가 안 탐부터 사서 총결을 사유 버시 내려의 전도 나서 총결지 자당기 경금 라스 타 저죠 진고 지주 내의 경금 고수 예급 사전 원장 제도 주로 치부 소지 경금 레제 남자라 대네 초대 레주 넘버 캡대 후다다네 신조 먼저 서로 녀서라 레슈 투베 레디 투이 버시 明白了, 나是中间的用词, 全都行着忙做, 每天你都解决了, 见个那么长组织呢, 忙做了, 永不过路, 吃习就了, 接着你去接您, 见个女主教练体, 雄安的上修冷冻爬塔, 西域女主教练, 西安的安康冷冻爬塔, 一场的新商法, 哈尔滨的一顺爬的姐姐, 女主教练体, 下冬通的, 两年的情况处于姐, 女主教练姐, 查冷做军在, 假设结束什么呢, 亏空一边做他制作配件中就能针对给团结很的效率不适所以不说这么多年年对于车市站内你能从这种立地让姐姐杀到了落在团内细菌电表啊这种做法几个不同所以落在目前批准都不几个不满色离落在批准其次听其中啊东西把其个路定义不适接着你去接您现在就是不但监控库有不也你们这套接不到前面你都去三个旅中科压力监控库有内最极大的我们把它行了 你都女生了,让姐姐你来听过她,去过监控口有那组机器的电波一把她,得是不成年前辈去过侧面电子塔,想你说的名字得是不成年前,卡在监控车起来离不一把谁。三个月去别部也没去别有那个呢,心都起不来行了。玩家者群众呢,这次你是对你来说,落动个组别套呢。你都女生走路,落过的也没去对对当,有句做那群众的念着,前辈归动为所就这话存就不谁。 各地年年前辈归东地监督个别次中年年年国族不谈全前辈其次转动就是几次几次也没有不适应深圳港国理工地东西街不来行了你论到我他们那街不怕了深圳前海年年来归地我所去东南镇其次国同学的电动街街就是几乎什么地推出没来家是主持人你撒国怕呢罗旧地深度对于其其东南镇其别我所做呢女主不落浪谈监管面子自身存在 로드 누주서베출로팀세지임시럽스부에미럽지마라승구르치베레드윤엔지트럽서베로총야보장주지닝도답베당네트럽지미스라치기로준비제된서베벨로치고로군대후다당마타겐슌지마르마장주지제된서베베데미냠돌로바타사르지럽스댄시라다고르치부소지라렌치고베부쥐야제슌로로총쥐
5: 老百姓讲究的领导领导特别的这点特别不谈特定的机会呢老百姓的兄弟老么每天吃中阿东哈怎么修一把谁接着你是接您记得不能行动起不来行呢你留存的借用记得领工的决定通过一套女性级别王内堂遵循您所举行你是主动哈怎么一把谁
4: 各民主派一些律政政策和组织的人员改变政策的人们怕了中国地方做法了三级党嘛加到什么是从年堂五级党嘛我不用说三级党嘛是不是现在让你安躺不用不是这次你是国内的政策和组织的人区别政策的人们嘛谈三级党嘛什么是说不是听不是能够被一些律政政策的兄弟帕拉斯坦的级别派出保留书啊 这次你是第一年战斗了马赛红如今让国际战斗了二十多年战斗了干不出了南疆西国权威帕拉斯坦的级别派出保留如何开始平级准大级别制作也不马赛罢了看了些不是这个人家听的干不也是你的年终学生不一你看了你看你人中龙天年轻烈功来给龙天一
5: 全球龙天烟青烈火，全界龙天仪。现在南山居民，现在南山居民。啊，看这个，看这个，中国的标语打得真不得，已经你妈在下。中国古今有革命，通过破解代码，写了哪？
6: 기랑 쯔니 들이시네 아니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지 지지지.

0: 생남초 디링키 첸젠 낭세 쮸미리 첸나 모쮸 쉬야키 쳇진 탕부디니 니도 니서조 류다와 게바 상하이 총기 제쮸베 송경 울랭키 차게 용수 칭거육베 심즈유메 치쮸키 진추 니슈잡게리아 민네 치미키 베준 텐실 체디 죽제 용자 쳇티 차게 용라 도와 민저와 나서 총유비 태양 배춘 튼제 뉴스업계기 튼제 니슈이낭 제젠 롱치기 외부직 춘가부디 지게투 자춘탕 배춘기 튼제 구이낭 제젠 롱치기 외부직 숨베 가분디 지게투 자분 십시투비부지 튼제계 학삼기낭 딘피낭 용수 각동 체베 제규르키 외제 제유비 티웨 스무자지 카지기낭 저준낭기 규브지디 장외자지기 俺来过你的几个图五零二这卷钱不谈还想找不遇不着怎么连缺点增足起听闻呢该群的人不谈不遇这卷论文这里呀文字能遇不谈民俗不遇八百文的绝笔呢密参起帮文的七年学堂博度卓老啊是阴性提得不遇这卷论起起这卷密罢了图格数明灭的话谈此书也不说起从南查过用细菌内都起免去给得是成绩连文百姓呢 통말
1: 我们这样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是的人 kyuni mei bai sursu tungu duwaar.
0: Rishaa.
1: Chaya zang nga zuyo ki pyo mei khaa chegi, ane, su soo yaa khara suna, jiga chi, yonyaa ga chi edu. Ane, nguyo khara suna, bor jin shi tangche, mei ngaa nalol yas. Jiga stu zang ba bai ta nying che mo shio. Ante soo yung gil.
0: Tak raa la.
1: Wane, khara suna, mingi bai chaa dhugu duwa.
0: Shibaa la.
1: Ti nguyo khara suna, duks tebi, na bai ta nyomto kawashi tong diyo zang ba. Ta taja khara suna, kong ka jiga chik stu zang ba, duks tebi zang chegi, zay mei nangi, zay mo chaa duwaar.
0: Mune dak ra rishya la.
1: Rishya la.
0: Rishya.
1: Da chizan mi ki zeche, da keche rinxin di na minnambi da khara su do togu yu zang, da changme mi ki zeche ya tonan chenpo chiba da, da tewaya khara su na a shunu mangpo chiga ina mi li ya, da rang su su ki lhengi minbe ki da simi cha che tewaya ki khara su na zhe su zhoya da mi ki shiru dan da chigadu wa la.
0: Dak ra rishya la. Da manshi zebu chak che di ina le, samdu yakbu si tan tewaya mi changma ya zebu chebe lo din zhe ji yor ba la.
1: Re re re la.
0: Da ina le zeche che li ya di dan mebu suyub di ina gui men shik na ri sam gir ba la.
1: Mune. Da kong liya kirang ki chirin na lo yinay la da ngon zhoy nang suwa la. Da mi zebu chi yon wei chi du yinbi na da san dian mei bei jin liya dian che da di sikirwa on jar ji ki da din zhe ki bing dan che suwa kwa. Din zhe dian che yin na ane si ma zui ma jawa di yinay la da ngan zui mi ki jiba da ta na cip chi wei gup liya yin na mi zhe li rang liya khara sun bika chik nio pa su ni chenpo yu zang. Ani khara sun na di da bi gu nio zi chenpo yon ya ki da gyu kin zo di kawa ra chi tu dian yu na la.
0: Lesele, da di tia li nele zhiyu jeshi nalo ne kwe bar shibi ne, miksi jarji ki jeju di, di nalo li ya zo di dang nan juji gene shubi ne jia quen tang, jia ben se ya ki, da gyubji ding zhe nyi cui dung a la.
1: Wawo la.
0: Da di yin na nan ju cheng li kebe shim ju che bu tang, tang da xin cheng shi yu bi jiri xa la, zo di na, di nyi nalo li ya zhe zhe long chi ki zhe ding yu bi ding zhe shiri xa la.
1: Ah, le, lese lese. Da nye di tong nyo yu li yima?
0: No.
1: Meri lu zhe gam nye tong nyo yu la.
0: No.
1: O, lab zhe gong zhan ne, di kare jia ya ki. 오 한테 그랬으나 찌그 소야기 자르지기 링부치 메벨 기 링부치 진짜 그랬으나 미가 간데 또 자시도 와 디 자사도 남상 그랬으나 찌그 숨은 진짜 도용도 와
0: 아 레세
1: 오 디스 수거 봐
0: 다디단 자체와 인서리 카인스는 당한난주 체리기 심주 체바 차시 선배 이내래 만난주 강배 지겐 차이나 자야면은 솔레기 쿨리가 배주 차이나 자 자치 용업 유배 지리야 상면 나로 탄다 공리 양호 주셔야기 자 전단 자본세야기 당한난주 춥체 디니 유업지를 동안라
1: 아 러슬
0: 춥체 디니 지나 당한난주 지유기 지시 나로네 쿠바시 위내래 춥체 디니 유배 수고 양한난주 제전 롱치기 그 유업딘 타 춥지를 동안
1: 아 러슬 다 한다 그래서나 기기 진이 배시고 다 디나리아 하는데 어 년된게 가서 좀 제든 좀 강 루샤를 봐.
0: 기기 규치 유미자 마세 조디는 란주 자리아 키리 키자.
1: 자야 리비시고 아 레스스 다 제르 디나요르스 거.
0: 올.
1: 아 레스 땅원에 기랑 도슈도 좀 봐. 땅원에 니에 가서 오는 팀하고 통 탐지여 봐. 다 자리아 기 제마지아 이네 저 봐. 와지 제수고 교이네 다 막고 줘 봐. 땅원에 가서 온 대표주 집에 급이야. 습습 싫어 줘 봐.
0: 문에 리샤.
1: 레스 다 제젠 슈도 좀 봐. 상매 켄세다 내시 티지니 내시 규미신 매가 남세 주토베 내시 뭐인바리나 다 내티이나 소주 집에 규림디나 하짱기 뇽진치 오시다 가가치 오시 인자 상매 가서 다디 삼류나 로리야다 听三三九的 更几托呢, 别给我住几分吧, 天在吧?
0: 大概上日了, 怎么能确定增足给你呢? 听闻呢, 大, 全家不的呢, 人不唐不这些弄为这里啊,我们这哪有的这些下了?
1: 那是,
0: 俺俩做明日给苏北八百万的这边呢, 明仓期帮我的呢, 千年血汤, 破肚着了啊,听这些吧了?
1: 这,
0: 听这些怎么的都被这些弄西北这些有的呢, 明白了呀,土北各书, 明明的话,汤测试给我拉索给错难查过用西北去吧了? 面具给德西城市联盟办事不赢的嘞 통말 스무즈미 자켄디는 가자 개주 캡시 탄청주 시시잠리야 초수직 능촌 남신 소소 미그나롤 양업의 신다 주비 소나디제 용야타 당나 주미디네를 임신 나자다야타 다 차와디고 유베스로 미디바 다크라스는 찹샤디브체 다 미디바 치리티 유베스로 나와디데 융그르발
1: 워지지지
0: 디디 좀아이는 안 안조라 메바 미주쇼야타 다 미주쇼비네 양나주 고요 초고베 능주지리 양나주 미그 스무딘데 간 축직 응업디네를 약보스 메빈 양이나 미주쇼비 마베 미주 나고다야 된지 체르발
1: 오레라
0: 안티데 인디스 바이나 제소 파샤제 키랑게 미나 로리아 직네 당하나 주 제즈진라 소딘데 주주야타 니네 다탄데 미기 카르스 믹스야 나고 소야 된조 이네레 미나 로 주야 라 소다 된조 제규르게 뭐 카리메 마나 주다 주 카고 차주골 발
1: 제제제
0: 딘데 인디스 바이나 미기 데단데 다 베드가가 첨부 차야타 안 미디네레 치수 미마 통부 차야게 다 딘데 규겐지디야 차주골 발
1: 제제제
0: 딘데 인디스 바다 디티에게 데단 디티랑 예바르투 제자 야가오에 페메슈 누마 임비 이내레 디테리아 니바르도 토난난 구기슴 기르발
1: 모네르 다 기랑 숨부신 이나 다 자르지게 다나 디 제수 시야게 자라도 주 임비네레 소소야 마추위나 아니 바바야 그래서 뇌균 등 그러바
0: 시실
1: 하시에 그래서 미술에 마음 차야 손제 하시에 그래서 미술이야 토비지
0: 아니
1: 믹베도 좀지 좀지 님 막 아니 하시에 그래서 지르 강랑 쇼제 엄니다 계시에도 이내레 믹 좀지 좀지 님도 차주도 봐
0: 시실
1: 세상 모두 주 임비네레 소소기 견디 비네레 알레니야 모두 바직 아지르즈단지 자제 총외가 그래서 고기인데로 봐
0: 시실
1: 세상 아니 지리야 아니 고지 강랑 쇼도 봐 묘연 호르데모도 봐
0: 시실
1: 회매 수입 비네레 다 제부치 치어 삼상가 다 삼로디나 미상매 삼류나 여러 봐
0: 시실
1: 당 아주 그래서 대당 뢰동 체제 입이나 소소야 제부치 용야치 섬시 차죠 말베다
0: 시실
1: 다디 고염이 라르샤 섬비
0: 레슈자 딘제인데 자마이나 참데이네레 제시게블랑니게 갸지 센트로 추이네레 디탄디 앙탕보샤는 규조와 딘제 슈인즈발레
1: 다그라시 다 제주가 차네 미식이 치지 못하 난게 제베 니스제 여러발
0: 제지라
1: 다 디니 송도 제디나 개침부지다 개세 키랑게 시레르게 미세게 교제 침부 메비나 아니 헨기기 아 제부 좋아 말베
0: 제지라
1: 어디나 어 치 제슈난 제슈디 인스 스고도 과
0: 시시
1: 교회 가라서는 낭심기 제부디 변나 차샤비나 아 셈바 상보타 여러 어 코게 셈보 라소보디 인다 아 제면 낭기 제마 아 제본 의식이 생길 이내래 어 키랑기 계시 정리기 제주리 토나 하찬 셈부 제밤 야면은 랑수수 레게고 고역회 겜베 아니 네 바도 어 믹스 주무 자제나 랑수수기 제냠디 어 토르디 당고 삼비비나 토르동스르바다 이제지 그래서는 당겐 뭐냐 주비 임비나 이섭 최고야디 저걸 아키랑 게 모두스 나는 큰 제도
0: 레셀 다 탄데 임비네레 다 미 참물로 제냠리가 그래서 토나 첨부남 탄탕네 신야 카셰 인의 디더뷰다 제베지 된데 메비 이네레야 라소스 레게 고고 식제딘데야 제베던 고녀딘데 용습지리지발라
1: 제제제
0: 디제 인도 좀 바이나다 나나주 레젠기 주지 탄조와 체제 키시 키란다 믹스 된데 줌을 잘제이나 다 차례 나온 거야 당연히 야 소소 딘제 텔이야 네버 유 캔키 미지 임바 차샤비네레 샴키 낭던 칼이야 이섬나 제다 조디나 다른 게 주자 규베 디타 디나론네 디타 조디나 미기 디탄디야라다 네버도 토나 나온 거야 차죽동안라
1: 러스러스
0: 디텔이네레 주제시 나론네 코발시기네 당동한 주심 주미디네 페추치야디 다 근도게 키랑게 뉴루 나온 거야 발라
1: 러스
0: 조디나 다 키랑 개치웨 딘데 당한 주 좀 탄탄하신 계집에 가렸습니다. 두급 딘제질이가 기란 닝좀르지다. 당나시 미미나로리가 단한 두급 딘제 차야치도 타기란디 믹스 주물라서 자베 딘제기 가렸습니다. 고고 유비네레 약수 총비는 투주 통무진 나로리가 배준나야지레 기란가 님은 닝카 뒤에간 추주 게레 게웨 타 믹스 주물디는 단한 좀 맵지레샤라.
1: 아네 러슬러세.
0: 너스 니비딩문에 차샤비는 저주 뉴베급 수니바르 투푸세 십시기 년슈 딘제리아 기란게 니바르도 토나난 거야. 조디는 디나로리아 춘가바타 벤가바 요르세당한 종어주 슈브리디네레당한 주 비주 집에 규림나로리아 따디잉이미리아 춘민 담미 수부 쿄밍이디 카르스는 디탄 조아유베 두르체기 년슈 주어발라 년슈 딘데니에 바르도 케랑게 토나난제다 튠제 디리 비주 최고도 민도 야면 체비는 니수고야 뇌서 카르윤구 유메 디디엘이야 케랑게 니바르도 규르난제 엔응한 주 로트탄 덴베 다시 약부치 난고야 차주길라
1: 아 네 레슬레세
0: 레셀 티웨양 난 Ting Tangboya, Pejibek of Sunye Bartu, Kirang and Nurtu, Tang.

0: 비유장 키랑게 콩고소 캡톱두게
1: 지 깨지 트입시 발라기
2: 푸 네 범디 소 캡톱 뭐 손디래 남다 친구 유자 범디 남시 양배 신감리야 젠 투구레 생기 아주 오르스 맨주디 다다 주제 하자 마버지 손자 네게 시우 이내래 망부치 요리 네시 디르리야 맨주 쳇업 세자 답시 큐니민도
1: 지 렌더부시 디네 뒤윤 부치 마고바 바플로프 콘 비더 바울로르 치모 슈제 정중 체리라 롬니 쳇시 롭저 튀는 니웨 급 루부 톱갸라 콩기 롭조식 면배 면로디네 시웨 네즈 양아오식 콩기 켄디 세바 하정 교네 로고 용스 규르디 콩기 정중 체르기 롭상 규르네 소아르 베르름부 슈부시 디네 바블로프 콩 비더 바오마기 수리 롭저 슈디 롬니라 좀바 추유 균신 덴베 수리기 레타 디르시 쳔보군라 장제 푸드 충원시 튀어버시 지로 체크 동안 깨기기 시켜숨로라 바플로프 콩 콩로 숲실라 숨베 로티르 마그 수리 롭저네 롭튼 충원시 콩게 풍캄 리베 장제 꾸네 학베 롭차 따조 멘베 추도 샤네 풍캄 리베 심주기 레르 슈부시 롭저 디 심주고 요제 야고 유베 마체 최대 책임야 야고 유베 바플로프 콩야 수리게 테라 장준 치규 심슈 침부치기 없이 바블로프 풍감식배 낭세 주지라 심주 세지도 제배 샤주기 락제야 장추 부충하시 니시 바블로프 최대칸라 최대체바 주디 롭제 권니기 바블로프라 자르메니 구이베 친이치기 없이 바블로프 정이라 자르메라 모신부 치캬메네레 친이디 수 구이베이나 삼신 카지네 더디 자메기 풍강릭베 케바첸보 루다위 시바시기 구와인바 하코시 바블로프 팀원 기겐첸보 루다위기 잠주 망다시 신용시 뒤즈 뒤징라 풍강릭베 켄원티 거지 니와르조와티 콩라 가와 줄레 데브시 기브시 친이 티니 기겐첸보 루다위기 팀원 뒤팁직레 바블로프위기 좀베 제종 신명기 상원시바 디스익베 토나 첸부충웨 바블로프 쇼다치베 규림타 콩기 심주기 내주 지다르 요바 이기토네 치부식 제도 바블로프 제민용웨 신이 첨부티 랑기 심슈 치신베 주타 제규웨 체시티 근제 이미 이글랭고와시 제로 체동 계기게 시켜구로 바블로프 기겐치 모주다 위기 풍감식베 심슈기 산에 체모 자르메 보링토 디엔창부시 급티디 콩기 주웨 치레타 레베 왕제 파르기 제웨 니슈 직베 주베 콩기 체년자 초실이 캡시 루다위탄 자르메기 풍강지베 캡어남기 콩 자르메도 슈네 심주 재능규 르와슈 남시 바블로프 콩기야 세리바 망부이냠도 레가치규 슈나 정니기 시에제야 토르 죽으리 삼네 네급 슈규 로기입시 디네 마고월 비더 바울로르 체문에 덴팅 토무 슈베토 콩 정니기야 우르수타 요로기 세리 심주팔 차신기 파르게 침부유베키네 비더 바울로브 치미 수리 루블링기 풍감 심주 강도 레네 제 남시 로브 디 풍감 심주 강도 바블로프 왕제 말라라 심주 치베 고잡네 공기 풍감 수난기 치레라 심주 치베 치 키 카시에 수데 니다르 심주 능거유 공기 니시에 뒤메진 심주 치베 왕기 수학자기 겐데 수난기 상와티 또 토브시 공기 길러 또 뒤 팅지 또 뒤보다 체직 치부조네 부구레 중외 주구사싱 디네 더시 유린 제베지 남시나 또 뒤부타 쥐부쥐부니 첩지도 교르베 키심타 야나 레바르 겐데 추난기 제와착베 키러 또 메이야 지저코와 잠기 주지 말라네 주구퍼바 통화시 바블로프 세레게 터블란티르 데네 겐데 추난시부니 장토빈바 주신 수학자라 人类소 겐데 추난 중도베 기도기 교유바 라주 세부르 중화지 바블로프 겐덴 추난 직배 뇨네 직부타 롭소 리부소 리부 망부네라 쇼겐 첨부티브시 풍캄 심주 강토 바블로프 저균 코유기네라 심주 터신 제브시 바블로프니 튜렁어치 제상소 렘링기 풍캄 직배 케베 또도 교르네 제로 제동 고기 주민 실로 바블로프 주지 신민기 지레라 심주 제베 노비르 수리타 풍캄 직배 땅마토 제로 제동 고기 주민 알로 우르스 체리카네 콜라 체리 케베 고방 토슈기 민다 나와타

0: 제로 책동 곱지 주미 굴로 인지 광매 천재 퇴소기 고랑 총민낭 광팅 체벌이 原点点나 기우군 모두 바양 정의 도시배 배달 직배 총기 옥스파디 로브 체모소기 준비 로브친 망타지기 로마 표주 망고식 오르스르 치네 바블로프 셰블로뚝디 수리타 풍강 직배 뒤즐렘바 침벌이 제로 책동 곱지 주미 기에 바블로프 지속 나와 시자 테마타도 인자르 파송기 이기 규르디 루블린 소소 짬베 콩기 송레 기베 로마 망타시 유럽기 사진 칸서 캡기버시 젤로 체크동 구진 사비엘로 런던라 풍캄 릭베 케와 하웨 구총네 롱어 숨게 응업주 콜웨 제젠 소도 소급 계급 소소 풍캄 릭베 케바남기 디엔슈달 바블로프 인지 공원마 펩나네 소쇼 케바 타다기 바블로프니 하웨 라야 미유도 레버 미남지 낙주기 진보 싱수드 나와시 바블로프 콩니 투타 남부군도 세리라 투차시 구즈캉보 랑거여제 최다르피디 조아미리라 동솜 세기강웨강 시에가웨 체지샤유 생겨나부소 샴리야 로니엔 스타르드 난켄 루미 에어 모두 쇼윈이라 로숨줄하게 모여라 년제 터게 피자 매바타 틸람양카 뇽셰지 인듀 미망치웨 로니에 카나라 데모다가 죽여시 티네 로니에게 락제 짐신 야르친제 탄데 튀즈르 숨디타 시디기 폐게스친여시 니마 보고스용원에 쥐나 랑가기 강엘마진바 로니에다가 죽여다 닌제 매바야 로니에라 리구체네 디에거여시 로니에 티이나 미겐 이심 용스 굽지기
1: 这就能打印度米仓面哈江给搞不起个药的银牙追我的托马斯三对七八新年的牛牛新一把没没过不起来天牙罗年给军王先对那托马因及给我给日本妈妈若几天接着切东给你色皮罗这边新旧他他把忙不多把配送错过穷为催了新规矩的人行若几天大家新旧在年 치료 미식이 송제예와타 미식이 송제유티 송년루부르도 미예외 차유바 시에도 중시 공개되어야 미미식 깨지 미예외 능주시 민다 나오시 제수 다와티 세계 다르숨기 제티 리버 체무시도 주토와 중내 리버디 제수 로년 사르트 제배 세력이 주지 조어 결벌시 젤로 제동에게 송줄로 프랑스 플라다소기 송년의 군양 된토배
0: 콜로치스 군양된토비 스웬딩기 제규케바 샤라시베 기규르므니 우유규르치도바 시에도 중화타 제로 제동 등기국주 고글로 인지 제규케바 무즈규나이 슈구 기규르므슈 이와지네 제규규르중인바 시에도 중화시 겐팅이 냠도 빠르기 자니엠은 바치바타 자니엠 딩기 체바라 터블란 상부충네 디네송 프랑스타 인지소기 진리베 발린 락제야 광내 광도 비디 로니에기 빠르소와 냠뇽 피숨속과 사투가 중시 제로 제동 얘기기 주캡게로 프랑스 말리시바시키 자바르 뛰머린투베 파르제 수요나브시 제로 제동 얘기기 주 겁실로 에디슨키 로니에 다시시베 추제 수요니 디니 진쇼 미쥐앙아타 로그정기 우유콩 유바마세 로고 추제타 꼬르다기 진쇼 콜로 꼬르투진 미지기 데모 까마 쪽숨라 따투베 추제시기니 로니에 다시기 유럽 링도 로니에 등급
1: 프랑스 루미안 구제니기 대직배 심주기 레소 경구의 침부식인부터 콩공로 니지라 버린로그 침으로 슈번네 구식배 팔라 심주기 뒤주 콩벌로 주영아 잠레 머중메 디진기 루규기 티브디나 하미르 세웨 러브진기 제진 침부샤유브시 콩기 원주의 켄완 페르디타 메그세워이 스치웨 록두기 지슌레 저대 라주 머중웨 롱댄 카셰유바 라주 체네 록두 럽강 토마르 시디 ngar kheba su sungbana kongki thongwar ngwenkyu du gyurwar zhi. Lugdui lup chunggui na thoma lugdui lup kigun shik sogui ba ma se, dila zui cai kyang dangyi ba shik sogui be. Ngui lu zhigbe kienwa ham hiu zi yi, chidun dang rogyo kangli zibar ding, he zi yi lugdui lup ki kigun dila du zhunbe, kongki dila he zi dergui chujie shik ming dab zhi. Cui de tu yin nam yong su zhubu tang, he zi cui de chigu zhu. Gabdudu, kondi lopra chimu ki genshik yinbi. Sago zhi, sogdu nishu laki lopzhi nangui du, lopzhen ki pala soda chebali, kukab shien mu chungwa zhi. Nyenshin lopdu yun chwewa tang, lopdu yun jima chokbala, tadun chudzu sung yubi. Kongi lakzewa kaar shiba chua skukdi, laryan tingwe dar lopzhi ki chedin su soda nangwa zhi. He zi yi, dangyum chujie ni, ngarshin gyun yumi dakshib zhe nangne, dargui chujie la, parda nijin yubi nian su xa di cui de qi gu zang. Cui de qie ni, qiu zui jik zang guar yang tadu me da ma chui bie. Kong ni gi, gyun chung la wei nian gui la lar yang dak jie xip jie qie mu, gyun jin yang mu ni bishin. Kong ni xin du ni dup chung ni, dun jiu gi chi su gu ngen sui ni di. Ma ge si wei yi, luk du dar gui ni, lab ri dar gyok zhu tang, dok zhu ni ge nyam du si jing, lab gi ngui ke ju ta da yu ji sung yong. Kong ji dar gui chui jie tang, dar nyum chui jie su di ni, lūk dūy kīgū nī, lūk dūy lūp yīmba rā chūy chē mū. Lūk dūy lūp lā, wēy dābī dōk chūy rāngshīn yūpa nī, tādūn yā rā chūy chī mū tūp shī. Kōng kī, gānyā tīr, shī mū tō nī, tūy zūy rīngbū sīmshī chī dūy, nīmā chī kōng lī yā, tāp shī sāb chī nī yū shī. Lūk dūy kīgū lā, lū lā khā shē, chū jī nāng nī, gā jī rī, dār gū chī zē kī, tīng chāng māng dū dāng dūy, lūk dūy lūp lā, wēy kī dōk chūy rāngshīn yūpa shī nī, tī jī, hē zī yī, lūk dūy lūp kī gyōk chū tāng.
2: 原初,国主所给能罪了,心就那我妈塞,提到给女子呢,我要给女子塔,机会赢吧,让出穷途不止。何子以,提到念头,我要给我养,陆队乐给,日间赢不塔,陆队乐给,日间赢吧,让出切途不穷时。接着切东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1: zam diebe jesu. Itali mako ni tang, urusui bubafu ni ki, he zi riba dene, rangrang su su nesu, kuimi lukchu ki, che jin yu cha chibi, lukchu su dup lipchu chungwa ma se, lukdu lupla dene, chungwe lakze shinta yang, bena, kuimi lukchin, kuimi gyangcha, kuimi kaba su, lukchu ngo cawa, che shu gu nyugu geba shindu, jikden ti namba zawa ne, gyurba zhik. Shinta chenpo di lukdu lupki, cui de kuimi chui je ki, lakze pieke su tongwa, ngarmi ki dwe lam sarba chi ne, tingrab shiri ki kangsan dikbe, gajin tu kyurgu. Kongi jirab cui, kongi gajin jizu chenbe le du, dergui jechik ce la, he zi si dap shi.
2: Seng lenge, tan lenge ne sen shinbe li zen di ni, pen chong long chi nian chin le kong, Bege Longchin Tholia Guiju Shubi Cienze Nangse Dream Shubi Tietong Lezen Diri. Nga Lezen Zogyong Shukien Zhe Ga Yin Le.
0: Nga Lezen Zogyong Shukien Zhe Shkye Yin Le.

갑갈 찌르게당 갑갈 자우우투차 유쌈네 타고르투 메나마도 현강양 메나와다 정룬리에 현강양 마치 나대 강양 메바라 고창다 식쇼 그 정이 링직특제디 메나니 적리시도 삼바디 록찬다 제구르더부르 삼싱 타고르투 적리 유베 심체 떼네 메 타동상당 냠도 추구식 유베 편순 숙시지 출국급 체조냐 삼로 테탈 코르신도 매치 괴다 다위 와도 니 기부시쿠 옌 치잠 침바 메신바라 쿨리부용 키타르 골물네시 깡바니 지네 너수 동나중 추구티 드시직 개바다 징극 규잠 체디 쿨방바르주 미뒤남 쭉잠 체베 나사니 메타 체디 쭉장 메뮤 메동사 깡부 김비에 체도 추구디 고대토도 샤지 콜라탐니 무튜디니 니기 생도 추구디 급가라 아말라 아말라시 팅가표 서팅팅기 니마티 남사 진삼니 튼싱 타구르두 찜마르 짐바망부책 서시 시부로 외난기네 추세경 짐신 파르웨 류심 니가르 기나식 정신 투철 강리 당신이 셀항랑당 자당당 강소치 최도 내봤다. 쯔당 나와당 장소 지거를 파르두 대통 아차당 지워다 지워소 진디 동지 치라 자규 기간 땡고로 치신유 추천 규배 나담토 중중 타투르 또 최신 유바다 개갈 망치와 중중 고차다 낭스리인 자질 시부책바 티탈리에 시에다라 외 침침 투추 다둥 메토아 충충 셰베 저충 유바 테달라 토나 마체츠 통나두 듀르미시 남사 진참네 튐베 데듀 광분니 겐당 토웨 페미기 깨치신 유잠다 튐부르파 테나 강수안남 나르웨 세투송하다 짠남 나르웨 년잠 투추르 급제르 상유수 내빈 서부식 치바티니 다르장바당 잘라 지주 수규 지우이 땡도 차바 법지 직비에 매평 당양자 인사바식 고추수 당규기 쇼바니 딘제 깨뚝기 빼바로 식지 안 직나 짐신 예와당 조나식 난기찰 랑알당 강바수어 분리 윤신 체다라 속부양 중세 대수성 추구티니 더두 니일 윤내 유잠 니일 당수민도 딜레 도피해직 구루와당 초구띠 빵도 뜸네 람도 쪼겨냠 니시의 송지 무덥 매배 장단 매미 롱동 쥐투담중 두어모 추출 제신배 저구르식기 뒤두 로위 동기 깨당 락다 냠도 제지 다수 쿠르다기 뒤신잠중네 락바니 뒤두 뢰네 고유유제 초구띠 로위 동기 전문네 말류바라 고택디 콜라떼 그 테달 때에 로이 동네 로테부 때네 마중와라 추구치디 묘두 테네 체 팔잠나 장마부 수입에 금바식 유미 금배 계곡 담네 듄두 키엔 카시에 내유입다 긴듄바 자외 미카시 많이 두분 찍교로 치신 유 그 추구티 대가 뒤교 수입된지 장직부 밑에를 추구티 냐로시 쉬어버겨 팔조기 고척조 제바당자 추구티 듄두 공네 그 고르 지지 동신 원의 중단식대 로이 동기 다수 우린 식당의 칩대장 마록바라 뒤두규 강법의 사규 직전의 치단투립 급대를 그 개발을 자숙난식 중화당 박배 난두수의 나수기 공바양 복가와규 급대를 그 칩대록배 추구대 랑기 제수장의 홍화통 그 대가 랑바당 뒤두 마규바라 럭슈퓨네 라예바 콜라땅와 당자 빠숭 리바숭 시퓨 추구티 그 조문에 숭와당 그 비주라 렌튜 체디 고딩네 빠숭 리바숭 시퓨 얌생기 그바식라 락바 치중니 냠투 제지 로이동기 레부 향샤 퇴도 송난 기싱 크인수 푸르뛰나 시켠기 개발을 송난 기바 태양 칼숭 메바르큘라 샘낭기 도치장 장가르 자춘달 예토 터진기 차돈 서포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키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의 최군왕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체니 까망에 생규르 년춘 쇼인 진의 고비에 체니 슈고니 시진핑키 健康 시베기 공바 롭총탄 락다 딩섭차지 健康 쿠리오 송경 다시 레튼키 수이 시송 중앙키 健康 쿠리오 송교 다시 초중 초배 표랑경정소 레고송배 健康 쿠리오 송경태 다시 접시 내동자면 저주류 다오 준비 체인 슈제니

0: 아무라 게든 튀진스 칼제
1: 포모 게든 튀진스나 난치 모용 미게기 총카스다
0: 게가라
1: 게가
0: 땅야 칼이나
1: 아메자리아 시화 니마 니마 치지 난치 미게리아 동해 막부시자지 뇽뇽요시
0: 올레
1: 그티드 삼방 안좀 망쳐리야 차샤비니 칼하게 초어 마야야다 콜로콘비니 최마쿠브 딘제기 네버 딘제지리야 차버다
0: 뭐
1: 라는 신기 초부춘주 망부이네데 롭티로야다 롭차야 주야기 코어 딘제 요마시
0: 아치 딘제 카리이나
1: 그티드 삼바 아니 게컵 카스 카리야 마이게 고시
0: 올레
1: 딘제 손자 미망부치 나스스 딘자기 김찬스 데스 딘제 요마시 마이게고 유장 카스카리아 데고시
0: 쟤노 슈고 카르제브레
1: 아니 슈고야 응원춘키 바오 망부치 퇴경제 콘즈 강에리아 마진부치 장소 르동치제 뉴슈 유체든지 난수 중국대야 송교치에브다
0: 올레
1: 장게 제딘제 군요유베 농쇼

0: 燕青啦，
1: 都
0: 都看了像那年纪，莫不年纪，当初的旧钱，记得我那去看他藏不落了呀。今天给牛黄鸡全买着三三十多，
1: 谢谢。
0: 我那说到看他鸡，我那水位呢，儿子不的空山下树，我去落了呀，真是自家吃我们着，有个鸡的呀，吃我们着是三千，俺最不的，给不起穷着钱的三，同给的七十七着钱的三千，顶这个工资就是。听见别我那去给吐拿了呀，应不应那的？去落了呀，真自家吃不定。基本用的马车，大家推荐七十多日时间的呀，从大吉过那个是吧的？
1: 是是。
0: 同我同呢去去西浦处的呀，新丁呢，杨千千对个三百堂，杨千给三百的买不起呢。
1: 嗯嗯。
0: 下路路强卡巴起不起来嘞？啊，那个呢去路确实有别，南台南路的呀，表个地干的、车干的、怕别的这都表姐老姐偏，俺一个是姐姐，俺的那个是要咱们接着动啊了。
1: 是是。
0: 台南新别这个八姐个他现在不是在去，谁不认识呢？谁不认？除了还活不认识呢？还活有嘛事？第二天咱找不着几多，俺那去给不错一年的养鱼过了呀，开始伢们两个三百的买不起呢，钱不认识呢，钱不认，开始掏不认识呢。看看他没有的，难不听这句全部赢了。两个人做个边角单薄，腿最单薄，底下藏不落的牙齿，腿硬的将先辈送出去的牙卡住断了。
1: 他让了下，很多案子念头难听着了，巴拉听这个念上，如果提下的上啥子细节，那多卡巴大卡用这些听这个，几次听这个不要断了。
0: 行行行。
1: 那么呢，案子如果是的腿硬做不着的卡巴有些，因为案子开始吃了是吧？
0: 嗯。
1: 但案子金大姐，我呢吃下边呢，他连个如果的主要切多，人体一年是擦不起来。水，健康一年是毛子一年是差不差，差不要水是吧了？啊，岁岁做些啥子的个一年嘞，运动的个一年嘞，场面做些运动挺热的，是吧了？
0: 天
1: 天给扒的挺热的，但一年嘞，不过吹身边那老了呀，天咱们给我呢，就青年毛着吧，是吧了？对了呀，甚至快不骑摩托吧？但人家吃上路了呀，吃下边的补的，家里也看不到，就吃面药食去。啊，看到见不得个人不说过，这都是兄弟吧？是，也难不听这同样的话。他吃上听这些嘛，他用掉个嘛，不过去身边那老一年嘞，所以说人家用掉肯定这里呀，大家亲不或者亵渎要嘛些啦。我也说但是如果你呀亲别，但是个人偏那老了呀，所以说长隆肯定就有面用错就要嘛些。
0: 其
1: 实，个提到我那去，但是嘛，听起来我呢，咱们是当不赢了。但年岁提前是吧了？年数啥的，英语提前可把多。第一，俺做，但是如果你也请不赢了，第啥子课程你也请不到，把课程门牛交不低，第提前失败是吧了？
0: 是。
1: 第么一班，总也能不住给生看我那老年，但是娘操头吧，操完我了呀，娘操头吧。生气顶受不听这切头吧。男生别拿了一年来就娘操什么听这中间，什么鬼特别跟你去听这，原因人多这么多，俺最生气是难过的。
0: 是是，当然去不住给江北人别干了呀，你去咱们这城市是吧了？
1: 俺
0: 那去金藏路去，李前提这些随便拿的，俺那去加起。金丹林也去给他的土性别干的动作了呀，在这七土肉前的三百个人丁丁这一年的因为呢将心越难，当俺们去提林克的阵地拿落了呀，像个推进拿落了呀，俺们去金山路这个杨永堂送这钱钱，记得看送几年就收银，谈不得呢，俺们去给硬扯的有些难钱，不如做呀，差弄给爬动听这钱，我参几下难过日子，
1: 第二
0: 俺们去爬木索银呢，当顶山的朝外干那里顶这忙不及通用的三百四十一年，爬木。要去吃啊什么？不过第一年的品种给补给，所讲吃货啊什么姐姐，至少嘞肉我淘宝不住的嘞肉我淘宝用的怎么？金针拿落了呀，苦有点，这差谈不着钱是吧呢？一年两个呢，最没大没品种，最多切皮那些，他们不住你们去切皮那些，他们绿的菜人不谈过呀的，还讲给开心不着些的，不住了呀，仓库的怎么？排冻就这难切，让完给托你，俺的不住给叔叔呀，个性卡的约不定，不住叔叔娘们连切头皮糖，叔叔给严肃可对给闺蜜糖，叔叔给从外看着给闺蜜听着劲。说说上个顶这几年年前特别的安尼铺住地给蓝塔体位讲讲人家的也不同的人怎么怎么
1: 他然是但你不得看来随便能做但是如果你也请不赢呢引起名气特人里也做过别人不明多
0: 顶
1: 上做听过一个草案那老年几年里什么几全不赢呢天涯也不是这些别吃下边呢俺做真正可以去给炸金给真正可以这个做了没赢吧不过错了呀去说说给搞笑看得多可是不过的路口里呀搞不是区别呢给人给俺去但是重庆那预备针对抗体这些大家注意啊！不过的人群里也搞不匀呢，我那催得紧的吧？了解着吧？对吧？ 메도다 단대 뒤리야 차셔면 뒤도 로마 세브 차지 아니 근데 단대 닝지면 튕제 소야 동안 튕제라 소빠 당연한 주 석자라 소빠 티솔이야 지 다도 치야 바다 시치야 닝지면 지 디리야 지 뒤지지 다 튕는 디나 조이 생이 파가 조이 슬럽지 윤중이야 지 다지 다가 줘야 좀 뭐 임바라 봐 보고서 닝지면 지 디나 로리야 수수 셈나 로니 디리야 가나지 계곡도무도 디 안 우수치하면도 무수시에비 능한 소치 당한 수 다게 통계 치르담스야 디 인지민지 경진이야 조고병에 문도와 시사 안한 소 다지 쇼게 야 란지 부디리야 바코신료가 침비기 내시 님볼이야 롱니스타 같이 비니시 디싱킹아 조 탄데 초에나 차샤비는 지 랑가디 소레 장마라지 초와디레 디싱 기브르시 요비 디스 창물로 민망 부지게 배준 체제 종교지 봐 세상은 지 초왕모여가 나니 섭슈 체제 디나로니 다지 보글이야 셈 띵이야 지 띵슈란데다 롭스란데 디도 다야 디 케첼이야 친구도 섬섬
0: 타장시야 디네 숨부디나는 수 뷔세 토에 토니 임시시야 디당는 주 투 균토니 시시 이네 랑는 주 김다 주 슈비기네데 부디디 양에 치상과 치약의 가리제고이나 삼상의 두근디네 보아야 지체 인게버 아니 터진게 유고주야 딘제기 폭등기 토네 양은 수부루야 치고고 치워디네 파메기 루지 심지기 냠시디 지동알 제잔 투즈디 나로레 이네데 양 삼상고 되선바 김단남 수기 기란기 락도 카와타 록두게 튼제 창물로 육샤난 제부루 당님시 토베시와 수희 다 강달 양은 수트리기 게든 투진키 예수디 투즈 나로리아 김단남 수기네데 부르리아 소경 남부점 마세 안한 수킴다 정의경 로정난 토베조 수호이나 부주 소양 아니 조월규바 폭등규바 민딘 딘제지 수규탄제 김달 행계 이내래 예수정리아 웅의 여수야탄 토심 접용외 민딘 수호이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땀니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땀니리체
2: 期间的书边，平日比那南北堂正面撒娇看了一遍票价，弄清三个人的故宫上。俺那座阶段推荐了电梯书边，明显气质立前，绳索全边重建界，阶段推荐了电梯书西边那街瓦的嘎多起，俺立前左脚书边八三七的银。

0: lam jang lam nom na lam de lam shum nam xiang zhong lam xia dong tu bie qin ge ni yu guo qia xia kong du pi yi wu chu dan song yue du xi san ma wu tang lam ha sam ga ra yi ne yu guo ro ya chu jie qiu qiu ro lam sa jin tian xing zuo man da bi bang zhen jia ji shuo ro ni shuo yi jie ba san yue qiu san di le
1: 对别路亚梅林卡拉西 디자인 참만 안날 때자니 졸리자야바
2: 오르마르마
1: 안마세 단단한도 저식한 동도 마세 단단한도 룰란트임다 다 안녀만 산니션달 강가다 리유 비지 진저다 리유 클라든도 사제 안니메네다 인데 요마다 저요 조건들에
2: 아 바스니마 포티디 뜻이 발라케나 소문에 진지게 날 구지 센제스 아 쇼어마톤 또좀
1: 还真找不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ᱱᱮ ᱠᱩᱱᱫᱮ ᱱᱮᱞᱮ ᱨᱮ ᱪᱮᱜᱟᱡᱟ ᱟᱱᱮ ᱢᱚᱜᱮ ᱱᱮ ᱠᱩᱱᱫᱮ ᱨᱮ ᱪᱮᱜᱟᱡᱟ ᱟᱱᱮ ᱢᱚᱜᱮ ᱠᱩᱱᱫᱮ ᱱᱮ ᱠᱷᱟᱞᱟ ᱨᱮ ᱪᱮᱜᱟᱡᱟ ᱛᱤᱫᱮ ᱠᱟᱱᱟ ᱟᱱᱮ ᱢᱚᱱᱫᱚ ᱢᱟᱱᱪᱚ ᱯᱮᱥᱮ ᱨᱟᱱ ᱨᱮ ᱯᱮᱥᱮ ᱨᱟᱱ ᱥᱚᱡᱟ ᱟᱱᱮ ᱯᱮᱥᱮ ᱥᱟᱱᱛᱟ ᱢᱚᱱᱫᱚ ᱡᱮᱨᱤ ᱞᱩᱫᱤᱱ ᱪᱟᱥᱮ ᱢᱮᱱᱛᱟ ᱢᱚᱱᱫᱚ ᱱᱟᱱ ᱠᱷᱟᱡᱤ ᱱᱟ ᱯᱮᱞᱮ ᱱᱤᱭᱩᱭᱚᱨᱠ ᱠᱷᱟᱡᱤ ᱱᱟ ᱯᱮᱞᱮ ᱱᱤᱭᱩᱭᱚᱨᱠ ᱢᱟᱨ ᱟᱱᱛᱮ ᱱᱮᱡᱮ ᱫᱮᱜᱟᱱ ᱟᱱ ᱡᱮᱨᱤ ᱞᱩᱫᱤᱱ ᱛᱮ ᱵᱟᱞᱮ ᱫᱮᱜᱟᱱ ᱛᱟ ᱢᱚᱱᱫᱚ ᱤᱧᱡᱤ ᱢᱤᱧᱡᱤ ᱤᱧᱡᱚᱱ ᱫᱮ ᱟᱱᱮ ᱭᱟᱵᱚ ᱪᱤ ᱛᱚᱭᱟ ᱫᱟ ᱠᱷᱟᱞᱟ ᱫᱮ ᱥᱮᱢᱵᱚ ᱪᱤ ᱛᱟᱭᱟ ᱠᱷᱟᱞᱟ ᱥᱟ ᱧᱩ ᱢᱮᱵᱟ ᱛᱤᱱᱫᱮ ᱫᱟ ᱛᱚᱧᱩ ᱢᱮᱵᱟ ᱛᱤᱱᱫᱮ ᱛᱚᱱ ᱟᱱᱮ ᱠᱷᱚᱱᱫᱚ ᱠᱟᱵᱡᱮ ᱫᱩᱣᱟ ᱟᱱᱮ ᱢᱚᱱᱫᱚ ᱠᱷᱚᱱᱫᱚ ᱠᱷᱟᱞᱟ ᱫᱮ ᱫᱮ ᱛᱮ ᱟᱱᱮ ᱛᱤᱪᱤ ᱡᱮ ᱢᱟᱢᱟ ᱥᱟ ᱯᱮᱥᱮ ᱥᱮ ᱢᱚᱱᱫᱚ ᱯᱮᱜᱤ ᱤᱧᱡᱚᱱ ᱤᱱᱟᱨᱮ ᱟᱱᱮ ᱟᱱᱮ ᱤᱥᱮ ᱠᱩᱢᱥᱤ ᱤᱱᱟᱨᱮ ᱠᱷᱟᱞᱟ ᱤᱱᱟᱨᱮ ᱟᱱᱮ ᱠᱟᱱᱫᱮ ᱠᱟᱱᱫᱮ ᱟᱱᱮ ᱠᱩᱱᱫᱮᱱ ᱛᱤᱱᱫᱮ ᱯᱟ ᱟᱱᱮ ᱠᱷᱚᱱᱫᱚ ᱞᱟ ᱢᱚᱰᱮ ᱪᱮᱪᱟ ᱟᱱᱮ ᱴᱨᱚᱢᱜ ᱥᱚᱨᱚᱵ ᱛᱤᱱᱫᱮ ᱟᱱᱮ ᱥᱩᱥᱩ ᱫᱟ ᱪᱤᱞᱚ ᱧᱤᱜ ᱧᱟᱢᱫᱚ ᱧᱟᱢᱫᱚ ᱥᱩᱞᱮ ᱪᱮ ᱠᱩᱱᱫᱮᱱ ᱞᱟᱵᱮᱱᱟ ᱟᱱᱮ ᱠᱩᱱᱫᱮ ᱦᱟᱡᱟᱱ ᱠᱟᱵᱪᱤᱜᱤ
2: ᱟ ᱫᱟ ᱛᱤᱱᱫᱮ ᱥᱩᱱᱟᱭᱱᱟ
1: ᱱᱚ ᱟᱱᱮ ᱠᱷᱚᱱᱫᱚ ᱪᱤᱞᱚ

0: 집에 셰프슈 차샤 차라 찬도 송외 큐 신조 망남 레고 치시 니르고 중야 데비탄 테마라 니르 토부 유베 자지 신조 망게 뒤베 티본 딩신규
1: 망행의 셰프슈난다
2: 여기서 더 제대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트지 쪽에는 다 엄마도 맨날 하트 또 배고 드리겠다 너무 파이를 두고 가서 아 아니야 망행의 시기 간대기나 하먹어 봐 외바 대소요 이 그런 것도 가리 좀 조금이 계속 와서가 아 한 모금 갈.

남링게 샴티즈나 링게츠미알람 투모 튜니 게든 튜친키 충짐모 주슈니 게든 튜친니 게흑지키 덴베체베 게흑전니기 팀구 공신을 챤스치치이 테다니 균토 게흑티 랑젠타 저팀을 민다괴버 고주 기가람 야나 챤스 튜닝 개친 덴베 로코키 챤스 님이라 카셰니 게흑디 라소송웨 튜친이 게든 튜친니 게흑 창매 튜친 개친시 이메 원경 민민저와 타 게흑 망부시키 게든 튜친남 게든 님 시그유부타 카셰러 지튜 님타 사지 님 징튜 님 게흑 갸타 튜친 소갸 비우유 중크 나접소 콩마 치슈 님타 총갈러 게든 시르 탄더 중크 게든 튜친니 중화미마 지튜 게흑 므수베 첸수 님티 다오주베 치지니 샴랴 게든 튜칭키 튜닝 카숨딩 오주치슈니 게든 튜칭키 튜닝 나네 당부딩이나 게크기 첸다 게든 첸수 니무니 니저 미리 게크기 캐취시인라 니저 미리 게크 총화 탄드네 총화 신이바마세 티웨이강 켄칸 쳬오시도 교유 티장젠 게크지기 천다스교네 게크티 게크기 럼루타 시왕키지 수천유 니부딩이나 칠레문춘 게든 키 미세 첸수 치단티 망용 人心키 튜치 남사바시도 교치 게크타 미리티 공부 지수천배 누부튼유 튜송수 게든 니미딘키 시균치외 댐지 제구티 시슝키 군론타 뷰구치누키 십체춘치 시간이 숨부디는 시제캐쥬 디니 도프쇼응은바타 게망기 이치치로 동와 공부 지수천바 뷰구치누 댐비제 체베디 게든키 댐지 제구 시제캐쥬 숨이

Sekhna Mutsu, Siamla Pyongda Gyebe Tse Chuygu Tang, Chenda Gubbe Tse Sumchuy Ningi, Namsi Gungda Shuyin. Jong Minzi Khanga Lodwe Na, Sangni Ne Pyongda Gyebe Tse Chuygu Tang, Reza Lhagba, Rezo Ndakara Chani, Jungchu Mechu, Chue Chien Da, Jorwa Guinchum, Tuda Namji, Ningkang Tajin Khoro, Semotiba Mang, Nubchang Tang Changshara Kuido, Kalung Zub, Shalu tang hunup gyu la kadyu wong xie kwe du. Jo namxie li gong ji mawo shi tu nyi zibxie rin ki ngun dian na. Togong gomu ngari gyi lho gyu tang nying zhi lho gyu la chabu chungwa am kang pop gyu. Saji ka ji la chabu chungwa ni zhigwa pop am kang pop gyu. Xie zi lho gyu tang nup gyu ji saji ka ji la tue shara pop gyu. Timin saji la zhima nyung nyung kor ni rin xin zhima bu kor gyu xie kwe du. Sang ni ni mu nying zhi tang lho ke lho gyu la 지마부코네 림신 남태규타 사즈카즈라 차부슝아 강팝규 응아리기 늪규타 참도 의규디 사즈카즈라 퇴사라 팝규타 대민 사즈라 지문용용코네 림신 지마부코규 시에퀸도 샴라 정정디 총제당 종추카기 남신군의 쇼인 사즈라 남당네 림신 지마부코규 저장자 고사숨네 니슈스숨파라 삼주즈라 남당네 림신 지마부코규 저장장 숨자 숨내 주구자 주파라 나그주로 남탕주 저장장 리고 그 직자 숨내 정사 니파라 저입주라 지몽부코르주 저장장 주자 구내 유스니차 듄파라 내동주라 남탕내 림신 지몽부코르주 저장장 제사 제내 유스니차 주파라 싱크컵라 지몽부코르주 저장장 리고 그 니내 주 숨자 지파라 커릅주라 지몽부코르주 저장창 뒤내 뉴스장차 지파 계속 좀 먹고 저장창 레고 오기 지내 중니사 뒤파라 보신라 감사로 밤내 림신 좀 먹고 저장창 레고 오기 지내 구사 제파라 현재라 넘 당주 저장창 레고 오기 지내 정사 시파라 암도로 넘 당주 암도로 넘 당주 저장창 레고 차 구내 조숨 장아 파 담슝라 남탕네 림신 쯤마부코르규 저장자 지사가네 쯧듄자 제파라 소종라 쯧마부코네 림신 남티규 저장자 레고 오기 지사 뒤네 쯧듄자 뒤파라 하르 쯧마부코르규 저장자 니네 종상가 파라 띵신라 쯧마부코르규 저장자 숨자 뒤네 주구사 시파라 호롱라 쯧마부코르규 저장자 응아네 뉴스니 창가 파라 만큼라 쯧마부코르규 저장장 시사 제네 주구사 시파라 조건라 쯧마부코르규 저장장 시사 숨네 니슈사 시파라 자유라 쯧마부코르규 저장장 조숨자 뒤네 니슈생자 제파라 도종라 쯧마부코르규

0: 你看你，人种龙青年轻力工，来干龙青衣。
1: 军队吃着，腿多东边塔，各支四句地内三支旗。
2: 军队三军忙催团练所，军枪到铺围线地内前。
1: 他的旗帜三五草背，立成地内，平常农村年轻力工，铺盖农村旗。
2: 三军军队军枪斜背，立前营。
3: 你对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
0: 中国地震局云志拉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约了烧江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鸡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西桥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儿西桥
1: 喂，天呐，快出去接车了，小霞！
2: 卡机呗，出来呗，出去好些局呗。
4: 啊，第一，看到你那么卡巴东大，你不得参详？
1: 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那些。
4: 三个链接，谈到number 2，三个出版链接的呢，盘中龙城认证来过。
5: 北京龙城建设来过，北京龙城区三角路高头观众席位设立了展台，我来参演准备，听众观众注意。
4: 听见观看啥？我来参演准备休息，一些杨建议。三个链接，听的三角路高头观众席位来参呢，我来九天作为其他席吧堂，九度三角路观众席南西来参看你这支席位，听见呢席在南端看，人不行，三南有不休。三个number 2，我来九天作为其他席位南参，新西兰人呢？
5: 昨天七个伢娘他比较，第不第呢？提着三步去。
4: 三个人观众观众来参加，决定作为提着南参的。三个人听的决定作为提着西边南参呢，我那过去途，短途去沙头路，团部来军队了到啊，西口边培养军中的退入设备，新送来军点的准备过了，休息。三个number 2。
6: 他陆村土培养员中等为他师兄去团前昔日密不他，组队昔日兄弟给的，新准备不怕人问些团队内部脱下呢，新送给来团看了规定点的单元，陆队土培养员新来他，创设给编织了块儿给点头也别穷呢，团给点不他，用不怕我，牛些七我姐给，南北三百我不他，新来多见他创设这把，新不秋不姐给，几恰一万去南北我新月。
5: 참도종기레땡진종키서법토와탕최재마와세신타토르투네바제태가태가라세신대바라넘주구구이유대지신가크요뇨바타세주렉스동와추춘종키신주전바소세시토웨신가럽당림바교르구이체바규타제직두육제탕신주태가라동투베툼법댄베신가르교류니외로시에린랑종기신댄주소탕
4: 在店住宿去特聚了，达了顶色级的新山塔、孙山、库克桑布、七德桑布这类店呢，年度收购的三对主力店家给门市店都单元。
5: 新店住宿去门市新家的途径，龙阿镇九十八村，江永吉林子吉呢，每月过了同居路解决七十六张单呢，菜市头的新家组装签约，明年八月林子吉呢菜市头的新家母体十几个中央的准备他，主力店去母体送去准备一个新吧。
4: 레딥기사동타도르레리육제툴레싱가라큐르요바리제딘주소키조딥규루토진사듀친시버미럽니미럽기균투유각주체디푀네앙니도안타푀네앙숨동히말라야앙니슈츠송버소툴도타도고네기나가사바카지기센체디네기나가사지러균투유구디단유
5: 순상대바마세태외협대양당신
4: 랑중기순상커섭토
5: 직도로 맹두는 배 내두 탑상 진동체내 뛴디 순상 퇴교탕
4: 신앙 역지라 튼주로 군대 당내 순상 퇴장 태동 망보로 켜바 체유
5: 순상라 태동 고급 상보타 제덕 상보 냠토 튼교 체신 신뢰 추제 진키 레주 군투 캡대 당내 녜주 치슈 충도 동화타 튼기 기레 최치로 당예 퇴지도 사제 류저타 장도 응용고 춘진소 신앙 역지 락지의 직도 체내 신뢰 튼기 체바라 사변 신갈 뜸내 저와 남나 주비 루규 주지와르 구디 당예
4: 탈로춘 랑종기 로규르 톤레 카직시 리기 피게타 체림 니바라 군디 종류르 당신 종용수 림지겜나 현대한 톤레 교조계타 신뢰 팅럽 젠키 베둔 규제 팅럽 신뢰 톤레 링주지 신뢰 톤레 돕지 종디에 숨주소왕 제준유
5: 멍시타 명원 베돕쇼 덴베 켄덴 딥스 남찬 카지기 모투 튜뉴옥던타 편제 치료 당신 닝지 총기 까마 신뢰 시우동 동자르 시우미네 로레기 남방외원 다경 초배 나가 균두 렉스 동화타 출류 도담 렉스 동화 다경 락제 튜구 창도 동화 제체디 신제 동제 튜바르키 명원 베돕쇼 옥던 지기유 지로 니도 니슈 저주 로로 시우이 튜부 까마 치숨레 게와타 녀경 용부 고치 게주 캡시 총내 총세 타르게르 디기 덴베 구슈 균체 메바르네 옆시
4: 레남 서바탕 탈람 서베 신례 튠제 톰라라 파르동 서바되진 녀외로 셰링 랑종기 냠레 강탕 신뒤 태동제 송도제외 제당 제티 신낭탕 무게 신례 튠제 태동강내 종배 신조바라 김기고자네 자도 송둔기 편바토뷰
5: 정용르민네 산네카키 랑외 튠공기 렉자르 시초디 유포탄드윈네 피게 튠니르치바타 닌진킬레타 신조베 칠레 냠레 강기신타 갸도 치루동와 산네티게 차긴타 참베 켄딘 뎁소타 신레 튠제 레네 미리 락시 솔레 소기 튠레 피게 동와 튠레 코지 누르신 제체네 나만 부파르키 터람 갸치르당예 강사르 타르웨 켄딘 튠레레 멍추기 핀제 균튜 튠신 로드토 정용기 청세기 유미미지 찬염 꾸지 척배 용법 골 듄동 게게 심바티 튜송레 게제게 파네 파제 게용기 앙 당부르 리비옵시
4: 롱아첸 줍시베리 랑종수 림제겜나 사디우 지든 청세 책동 주바타 녀동 저루로로 사디우 지든 청세 니제 이족준 남장 처용네 레고 추바리 정용기 청제 장제 자주탕 청세기 되메 쿠리우 주지라 무두 군디 단위 퇴장기 상주의 협대 동체 야제 제주 캡시당 정중 시직 심바타 미죽 로수 이제 야제 구주 고구 잠시네 정습기 나발릭수 균퇴 친유
5: 로가 종기 화자종 세샹 추유 정주 굴르크리타 뱀링추 윤종 튕공라 대네 유고로 용보 속유 지로 니도 니슈 저주 로로 중앙 원지네 멍유 고치 니동 국경업주 단디 추유 정주 뱀링추 정습 유고르키 멍시 지구 주준 체네 랑고 적사타 유고디네 차강 슬롱우 칸소 아치 솔레고 주바타 젠종 쿠이기 말람 갸치로 당와

0: Sankyo Karso Sewe Thangse Ki Karko
1: Yangka Sechu Dewe Gyanyang Ki Diku
0: Mangzui Tone Lingwe Mangsim Ki Bhoja
1: Chowe Nyumgyur Mwembe Gunse Ki Tora
0: Tadaki Ki Sensi Bhatini Penchon Lungchin Nyanchen Lekho Pyoge Lungchin Ki Sankyo Chokdui Lice Sankyo Gwendui Gwenchung Sivdeshi
2: Sengalengi Tanda namba tsui san xinbe li chen di ni pen zhong long ching nian ching le kong pyo ke long ching ki san gyuru gui du gui zhong xie be chi di li chen di li Nga li chen nian zhong ba dian zhong zhong yin
3: Sengge ling ge, nga li chen nian zhong xiu kin yi xiang jin yin Xiamla namba tsui mu tu ni li chen ki nang tuan ka san xie na ro na
2: Sengge ling ge, xiamla san gyuru gui du xie be nang chen san xie na ro
0: Gui du san gyuru ta ye gya su li gui zhong no lin li kie le bu
4: Sengyur gundu gunjung le zinki, sengyur gundu nangchen.
3: Senga namba tsu ge yung su gama junga yi mangpien tsuwe korga gudong gya tang ngabju ngadru juindu sibde nangtuan dinzi lhundru blane lingge tsu ngadru nangkri.
2: Nye chara, sakui bara chongtun bu ne sito chungwara, mingara ge yung ki sekui rinba yanki chonggiri gyaja gubju yanki, yupap tang tuin ne mangpien tsuwe korga junba tang, sakung shibur ngunpi kui ki tsu tara gundi tenpo tangwe, kyabde tong chokwe bizu nyamnyong kajik chumne, ye yong su mang pen chowe korja godong gya da ngep chung ge zhu zhun yu bari chong ge ki karma chung a yi mang pen chowe korja zu zhun la gun di shuk jin dong chi nye cha ra chong dun bu so de zhen ge ki ka sun be chong ge le sum zhu yi karma chung a yi mang pen chowe korja sa gong shi bu ru gun di dong we wen bei qu ji chue de ming du qie zha che ba ta dui lo ni zang jie ti mang pen chowe korja ti chue de chong ge ki chong gu zu ta cha jin yu be zong zhong tan di gu chang ma la qie ba che jun yin xin nye cha ra zhong gu chong le nyam zhi lian zuo ji ka tang bu wu ga ra chum xiong ta 집에 가제기 락다라 체시 남장 협자 체네 겐지 준직라 샴디 태외 레과 슈주리 생랭제 니차라 파르왕 레드윈키 롱아첸 쫑아베 차르괴 잠두 디고르지 십데 난트위 이시 양장라네 렌게 소로 모드닝그리
3: 니차 사괴 바레 기크 파르왕 주네 시도 중화라 니차르 기크 파르왕 주기 파르왕 레드윈키 롱아첸 쫑아베 차르괴 잠네 롱아첸 쫑아베 링키 파르왕 레드윈키 주치 삼노타 미체 조 조네 링긴 치드윈 두구제 카세 쇠브제 차르괴 난딘튜엔 지루니동 숨줄로 립급 파르왕키 제팀름로 나르웨 튜구 찬토치네 파르왕 레드윈키 침경진키 추제 군투 토르주구타 바르완의 송경 지수 균체 매바르 치료 치네 바르완 침규로 따돔 기추제 문세 퇴폐 도로 주교 바르완키 지초 십주니 본문세 퇴폐 치료 치네 바르완키 퇴례 뷔체 토에 피게라 람데 제베 편제 문세 퇴도 주교 바르완키 계지 냠레로 꾸디 띵습다네 바르완 케군기 계지 계체 쇼완타 케베 지수 슈긴 팁수제 균투 치료 주교 바르완키 티다 럽수기 케비와타 바르완의 지토 제베 지조게 탈수 니신 습도 치네 바르완 폐계기 코류 대외 레스주규 제시도 생각나무초 다와 탐보네 개베 바르게 용소 총리를 치부치 치동 앞게 응압줄 학자 망도 친도 대고 기시베 낭튼 등질 혼주라네 링게 총어 주는 것이
2: 니투 사괴 바라 총라 단돔 지접 주인의 시도 총화라 다와 탐보네 개바 바라 개용수 총리를 치부치 책동 앞게 응압줄 학자 망도 친유 대나 켈레 총투 치투게타 켈리안 소종 총투 치급제 십주 십두 Xingbe chile nyamle khaang chini cha dun jie yobari. Tunle ki chubzui gyuntui leksu chinxin. Dawa thangbu ne yeba para. Tunle thangbu chongyir chepo chi ngepchu ngedru la mangdu chinba tha. Tunle nibe chongyir chepo chi yadang jubshi la mangdu chinba. Tunle sumbe chongyir chepo chi chikdong sumge duju tunge la mangdu chinba jeri. Shepshu leri ni ngar xin lemi duwa tha. Zaju la gyubi, chokyu la gyunti jie chebe gyushu kejin shigri. Tunle sarpa zungne nemin tui zang tha. Lenam sarpa rimju sarji. Namba sarbiye pengwa sarba tuanba, lakze sarbiye tuanjin tingsab jorwa jie chungyu. Dawa jiebe denju para, jie yung su togo jiebe sarba

0: 바시 벤조로 켈레 총두 티니동 국제 숨주 심바티 투 총발레 자장아 자시 파르네 켈레 돈브르키 자자 십주 십시 송유 생글랭지 젤로니동 제루르 종크 싱베 로레 퇴진키 라세 제고비고 총두 디고르기 십제 난퇴 이시 양젠라네 렌게 초로 고르닝그리
1: 니차라 로레기 넘버 사바드 무주 타르게 용와르 구유 세바 제튼조 제베 젤로니동 니슈 제주르 종크 싱베 로레 퇴진키 라세 제고조 당제취 점대상도 비네 종계 용기 싱조레 폐계기 점쟁외타 종세 타르게기 편제 사드 팅럽싱레 폐계기 추제제 직뒤 통의 최고비유토 탈준 흡루도 요신유라 세르도키 로리시규나초 강설 통규유 초라라 총셉 탈게기 춤제 점등크타 샤제 광송키 튠제 점총크 싱조 튠제 점총크 팅럽 싱주요제 점등크소 뉘베크소유 총계 용기 종탄 추카기 싱조베 칠레냠레 칸타 싱제 켈레기 사드 뷰리문소타 네기 튠제 착샤 거주 튠제 표공 사듀모체 미리기 락시 튠제제 지두토 점든 체베 중미타 유고와 망부시기 이왕구유 짐슈 신투기 조셉 쿠베 렌김기 튠제 원조 치신유라 콘즈응어동레 로레기 좀단 출신유 생각나부초 회기 롱아친 중앙베 링키 왕균 차샤 뷰제 링이 용어를 구디 휴진단도 대고기 시브레나튠 된지 흥주라네 모두는 그제
0: 녀차라 사쿠바라 표랑균 중앙부 균제 냠딜 헨조네 시도 중앙라 롱아첸 중앙베 링키 왕균 차샤 피게기 고주사사바라 시축디 랑종기 왕부 균제 냠딜 헨조 콩도기 링예 비리타 망조겐리 셰슈 뉴바 조경 제라 민네 뮤르기 체더럽당 림바 튠교 체디 회기 왕부 균제 차샤 위대 링예 용화라 군디 쇼진 당화리 링예 비리 당냠지테 랑종기 왕부 균제라 삼류 로소 티든 제바라 균투 군디 당네 지그링예 링예 남장 락다 제바리 망조 겐링 협공수 차기타 롭소 레슈 제조 겐송 제라 네베 현자카 야고세유 차기 십주 코트 렉소 당네 조크위키 고자라 고르규 멘주타 양딘 차기 조브지 십주 존에 더 망도 당디 망조 링신키 차기 류제키 최고 제점강 비와리 왕부균전기 지조긴수시주카 튼교체디 표수락시 소재타 현대신조튼례 사듀링례타 요구로서 사내티게 튼공라디네 왕부균전기 레슈레드기 레딕드유 셰슈뉴바소경태 초망부냠두 왕부균전라 로람체베레게 명시된도 당시 왕부균전기 셰슈드기 퇴구창도 동화타 왕부균전기 셰슈차공수 청진락제타 링류드기제 주교수 당여바리 생랭기 페랑경 중 히말라야 링내 규제 심주칸 라사르족도 대거기 시제 난퇴 이시 양제란의 행계처로 모르는그리
1: 니차라 페랑경 중 히말라야 링내 규제 심주칸 족비의 촉진 라사르 초신 랑종기 리제레리기 튀미타 무미 링내 슈샤기 균진바 제제 규제 캐진제 냠토 좀네 히말라야 링내 규제 송경 심주 차샤라 칠레기 레데 사르갸시 준바라 방부체브제 朝鲜初于土新旧康期直译了垂涉前年全将穷瓦坦连接连坐各唐不坦古籍直系当天穷瓦日让卷卷中日举节烈日念这天坐给作业前边日节日给基础增组举系不应边新旧康组不提呢日节烈日念这天坐给日节烈团别给切入东瓦坦中华美日极端措别读写电不足别腾前切系暖电系应边 회기 표준 수교 진의 서준 정신 키 신규타 서두 정신 키 폐결 람디 투규제 생각 넘버 2 니차라 표랑 경정기 로버브 튠조 주도 대고 기시데나 튠딘지 훈주라네 모드는 그제
0: 니차라 표랑 경정기 로버브 튠조 주베 촉진타 총매 촉진 급 당벌 하사라 촉과 대도네 표랑 경정기 로버브 튠조 응외수 주과 춘기 표랑 경정기 로버브 튠조니 天安年冬足界流多西边的足北，胖顶北路拉西北路独处隐形，北路独处足北内松，沙土路西足地，北路了个新区为芒竹区独秀区独地内，九天作为北路塘，林内比例及结构纳措军队比例，民宿区学生有别三内提个本科及基层学生，本科提北路了个不有个南，罗素塘，面具，如果罗，克勒索恰空内一百里。 동지개발신나노제링튼조티망용기지변별로협대동규토다바르숨투타용제신림제겜나제지별로제고팅숨결학장비와타탱진라찬용미팅십주학장슈기여바리난튼티회기루규타좀리규제미리링내서차고망부르캠네퇴구창외제규주규타녀종냠용사유표랑교종기 로버뷰튼조조발레랑종수랑교종림비별로리기지조전주토마티툰바마세 Tini, Mang Yong Ki, Bilo Gubi Suyu Lakdara Tungyu Ta, Chizo Ki, Dubshu Mang Yong Ki, Bilo Nang Shukiru, Tidun Chebe, Shibde Shadab Shikyari. Singalengye, Chong Yong Ki, Tim Kang Ki, Tim Zin Sidun, Dumnu Cherdong Ki, Sojong Zinzhan Yedu, Tigor Ki, Shibde Nang Tu, Yishi Yangjian Lani Lengye Soro, Modu Nengri.
1: 你吃着中央给清港给清金西顿中女吃着东北所中进着给客清平路林平均沿了路林宁池路池色组所念瓦塘中央给清港内用为清金西顿主片给列国更进不松就念不得中的基督路中前的卷堂吃着当预备他定给所中南清金西顿给地位给女了唐不如命的那天乔顿图进把他没有给家庭他用给 明年中央给陈刚给陈金四顿出给做那趟干那了米给所将落钱取归西在前月陆地期间日记开建起让我给罗马人给来给娘娘他送这些的日给雄路这些趟可别一些你们归别人说那么进去陆地期待给罗马错了能团平松错把他我就可就给些这切地切月不是
0: 生个那么错，十个字念多他，三年级学女念图，他怎么过十级过百度？第二个级学的两天，甚至轮着不来呢。听见说，我真能忍。年前啊，空军队做十个字重叠的我用两杆起，十字探长拖到宁拉路卡塘念图，落着前面位，唐浪写不许，努不就前去，接送铁送去，切断唐浪把他，重做学女跟进地主归拢切的，探长过十级过百位，结果咯，处理学女，再送下去决定做二七把他。 我中了点呢，六杆起，七把他，六零了点呢，中得了，滚地多啊！我中了点呢，同门三段十节七把阶级，来个三角十数，年多堂三年级学女，探长过送去，这贵了过十他，人家拆些嘞，参多堂参大了，直接买不出吧？邻居级健康到江苏一来段做那图变形，探长过十七月扛马的堂，看吧，丁记，听哩，中八节十五头位探长中阿去，探长过十来就给年多堂。 三年级学女，三级特训军人七八趟，拉上南大去蒙西电都动啊！清新阶级及资深十多动啊阶级进行起决定，他定给年多趟三年年度探长古西结果别问你，专业电别阶级领路及六零六战线引了，每日团队去六十六战定什么时间里？上面当给高了年八趟，探长送军七八一起军队电都当的，当了拉上南大趟，特训接送七八七十几人到三米七八了，切入东军一百里。
1: 生个链接，你晓得，十个字明星年度会送读，铁锅的习近平团队，一些杨家男的链接错了，我真能给力。生个那不错，今都过别七九五年，甘孜总集体局金主脱单入侵，列入年度别冷苏度过十七个，金主直接拆迁西再缺不是，年底托人出租一百套卡罗瓦，你七个没卡罗瓦来给没把这两个单的，甘孜总江红花篮都改进，冷通的每年给三十六个，列入年度别送不是。 中华民办集团给客熊南金主店家接诊给这月电被批示送，该集团集团局给你把他的申请钢牙了，你应该接把他，申请目前过了启动阿的接不是，南国东湾的芒草中央店家谈这个月被卡罗瓦的陈端去卡罗瓦了给他，六在强制电被预告，你这个没有金主店家给陈路陈水南美图当瓦谈，卡罗瓦了给没把的熊南托南国当瓦提呢，任意谈准备据说店家南美图当瓦细节。 谈到前年的马丁奇古银币，他对卡罗瓦村垃圾街里农村集客级别被打的空气密地谈着玩的，这个给兰国的密动位热话许可以。垃圾没把这兰国东湾的金主这个去恰巧进行，兰国东湾的二把土卡罗瓦垃圾的月桂，兰国东湾的准备厕所店家谈这个月被农村早晚的签名中，厕所了农村前去，进入给七八破爱意。
2: 据不谈，卡罗瓦场面金主侵入侵税了，自送学的拉给拉内兰国东瓦塘店家国内兰国当地店家点不谈，可是没有吧？参加没被拖呢？熊南金主考虑有几年多对过把这陈规许个人。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给鱼品拉长，过了同桌的年冬来点，品种的年度不再拖为偏见的老不绝。中国新的鱼缸品种养了鱼缸。
1: 给客进了冷露尼太强切的，每节恐怖机构的用我切过。怎么灵也不穷呢？中国也不用的是，中国也不穷呢？怎么灵体外也不用的是？ 미지기레완지큐

0: 탄더니 비징키 치즈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바블린게 공감사 샴라 치즈네 까망에 생규르 년춘 쇼인 년도안 잠이 저주류 로듀토 정용키 총습기 유미 미지 찬용 거주 촉배 용법 고르던동 예기스마티 투유총벌의 자차계 잘레고파니 파르제 예용키 앙탕불리표 림지겜나 최시토의 서신 모치 시병업중의 시차 초니 쇠바타 주리 대표 모치 순제 조미 치차 대응을 통주 체바 신뢰기 순상타 은퇴 락제 믹서 조세 가족급주 광연심바 我在기 퇴법 전체 주구차 고등심바티 투유총벌의 자차니 차계 발효 샤타 공아 거주 퇴제치의기 퇴법 전체 니슈자구차 등세니 자차계차 등파타 사두 지퇴 총습 니게 초용의 중국소바 총습기 때문에 코리오 주지라 그뒤 댄디 땅어 제리 강조사도 총습 대외 내출 랜섬 총유 내동자미 저주류 다오 듬바라 리니타 요구를 보이 요구를 돕지 계급 조경 제초 고르티 나중에 차르구 지바 잠 유진 사사디니 개용기 요구를 대외 총기를 콩수 조유 대외 총기기 믹스에 렉차 대니 사세 총기기 리니타 요구로 총둔지 균투 그집 야구 체디 요걸 대외 초투 셰프슌 뉴바 체로 당유버시 니셰콘 사교바라 로총기 미마 시슌 선주로 총등 칸키니르웨 선주로 용자 초두 토니 시도 총어시나 탈류선토 총계티 나기와 제주캥아 사제 대자 더그와 댄슈 제바타 제조기 서둔 챔바 나벽이 AI 탑장 치세 낭세 제주 체네 사자라 뉴시 카킨 고도니기 급주 권이 제베 체륜체 계제 급주 고구 차구시네 총계 용기 사전 예총 개공기 대자 두법 덴토 리크비 총육시 제제니 슈구니 종크 냠지 차제 체진 데네기 용차 체비 니동 잠 저주류 기줍 남비 미답 링류기 괴주 공빈니 슈시버시나 데르로 되파라 랑게기 기줍 남비 미답 링류 주켄 미통주 듄하스마타 미답 링류티 민용셰기 다수 사바 냠린 체비 요체네 미망치외 균대기 람대 요체라 규립시 계급 적시 주의기 대십 천리 정시시나 제재인 슈군님 파라 랑게키 니동 잠이 저루르 뉴르게 레고 주체 통진 통주로 책동 앞자 하시니 니동 잠이 자로니 닌중이 계응을 리주 총디 랑게키 변주 기니자타 순수 첨복응유 사르괴베 이시에 멍시 제괴 마초응역한 시도 제불시나 니동 잠이 순주로 리급 이시에 멍시 제괴 마초응역한기 로콤으로 마자 두주기 시균 덥지 파워 체디 조라 통주로 니지 점 심바 체규 초신 제바타 조 남대 균도타 갸리 뉴콘 정시 젠키 보주로 쾌공 지투 랭중 송주타 망초 대소소 태군기 멍시 제괴 남창 체체티 공미 변조롱 응시 유린타 균신 공비 용교로 갸주 체주시 제지 니슈고니 노르시비 중국 민망국한타 응즈 다동지급 주타 냠지토 총미 강반영의 응유표 계찰 시주 락타 체규 꼴기 다도 짬바타 진대 주배 체지인에서 개용 책봉수 락타를 체규입시 정중 통공부 배외 체진라시나 니동 야미 장알론에서 정중 통공부타 멍시티미 레툰부 지두 각주 체니 응시 보유 방수 기재기 댄자 교노 토교기

0: 제제 야즈 추디디 교드 셈바 수루이 게드 차자 서루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가도 세세 녜디이 곰도 세치 뒤지이
0: 제제 야즈 추디디 치라 주디 따부이 낭라 뒤뒤 띵부이
1: 제제 야즈 추디디 켈라 추디 짐바타 이게 탄와 짐바르메
0: 日节假节秋地

0: ཁར ཁེ ཉམ གྱུར ཐང གུ གུ དེན ཁེ ཡང དེ སོ ཉན གྱུར དང དེན རིག ཚེག གེ པེ དེ མུ དེ ན ཤམ རིག ཚེ གྱ ཚུ ཆུ དེ ལེ ཚན སེན ཐང ལུ ག གེ ཆ གུ དེ ན ཤུ རེ ཡང གེ གྱུར ཁུ དེ ན སེ
1: 생각 너무 좋아. 세계 동탄 천의 수는 꼴세 세진 라소버 근데 진비 이내래 카세지다 지동계 정신 대모 표배 망치와 디는 전도계 정신 대모 딘제 뭐요 냐스 시도了.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닥다지
1: 디카르니
2: 니
1: 에종 룽치 년치 예궁 에게 룽치 이
3: 로트르 디니 소에 람니지
4: 체리르 디니 세주 꾸이지치
3: 디 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이기기 소아
5: 소에 람로
6: 생애 남초 공감사 다득해네 생후 초발의 전디니 변종 롱챙인 천리콩 벽에 롱챙기 소에 람로 시베레 전티지 알레 전조용 슈켄 노브드가인
7: 자스탄 덴베 생남 초 공감사 알레 전조용 슈켄 덴진남 주이 안실리 전디 제스 다와탄 학베 닝공키 최제 중이탄 감가탄 지주 최제 주베토 티신 라도 하바토 기닌체 주리 진디디 주방윤 시베토네 생남 투부시
8: 미리 듄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락다르 제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침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침러 데마탕 튠다 제디 침러 듄바 내듄 탁주 치디 침주바 겐더시규 침러 데마제기 쿠류 상부시 중글

0: 민저와타 남산에 능잉 매우 바속이야 능출에 튼십 신두잠바 당한은 존능고인의 키라 롱시라마나 롱라미네 더 수고뉴고 리스 제슈야 쉬어마르벨라
1: 레지엘이나
0: 타가 숨부지 마인바다 키란게 머시다 가르소르 조에 출리는다 내주 자만데 체주잠바 롱말람 시마르발라
1: 레지엘이네
0: 키란게 수수심데 수수 샤이캡스 네임도 야멘제 수수수소야 아직 컨트롤링 되잠바 있는 컨트롤 수수 마자 강도 체과에디 개침부지도 알라
1: 오늘이샤라
0: 롱람베 긴기다 컨슈브는 신기다 나즈마고 텐 제 파비인 수고인 뉴스 진제 수도 잠바다 안은 주 초와 탄탄은 시 수고 디탈이야 뉴근 첨부 수도 잠바다 키란게 디니 인지민지 셈량 예고야 지르샤르도 알
1: 문에 타란지 샬 티민키 다 수리기 토리아 인 롱란의 침바이 내레 뉴스 수리스 코도 알
0: 네세
1: 다 튀균 롱 당부 체자 다 유정 부치미나 양난 주 치내 튀바타 타나 침부 티큐키 내 내레 튀 시리스 고르나 샬
0: 네세
1: 셰스 데아리 내레 다 리베 슝로기 시 진서 유브디 롱란베 급당나 미 침네 도교시 튕구 여자 다 장아서 토르 친자 다 침배 도시 집에급 알마딘자 다 차단 처분키 도디 망루 주도안
0: 진짜
1: 인도 잡아다 하나즈 닌자 마세 티민키 침바이 내레 뇌지 딘제 티브디 잡아 다 권노 좋아라 키랑게 쉼능 신체 하나즈 롱마라스 다디 용마르반 하나즈 지조 소회 토리 내레 뉴쇼스 네미도 다 장어 저민나초 체시디 잡아 하나즈 롱란베 갑리아 정이게 다 심캄 뉴미 차이네리 키란룽란베 갑리아 송셰세야이네리 티민키 당난조 네츠신다토리아 고잉난제 롱란야기 다 네주디 삼롭단제 머슈바 아심 쿠양다이네리 박비나야디 개침스라샤르드관
0: 오네지다 롱란비나 톤도인는 안전스능고디 시르발 다능아 롱게 클라스 생여 중문도
1: 진짜
0: 숨해 요르발라
1: 제질
0: 다딘 롱란비나 클라스 아마드비티네레 롱게 개그 요리스제 슈즈디자마인바 흥어토도인 롱람비나 양안난 주직 포에 차디 쿠쿄 치세디 뉴도 친자 다남규인 나카마게난 춘도인 유튜브에 세리 쇼마르벨라
1: 라완라
0: 디인 추주 카시에 소나만도 양 주메토브 딘제 규구도 알라
1: 추산
0: 디 겐베인 다가 롱게 칼라사토음도 롱게 갸선제 슈스 쇼마르벨라 디레 슈스 잠마인바디 응원의 임지르도 알라
1: 타라리샬라
0: 다세 미주야단 당는 시세기 탄가 양바 탄도인 산두 맵제 용스기 유자 다 콜리아 응원의 슈브는 신기 롱람비 ning kuju de gyor chimse nemin do ya ning ge nazalam da thang nang shin namdra la kyang ge shub nang shin ge chimbar yin le ne bu so si bi do wan la
1: shi san
0: do yin lo lan bin da yang jing an ju ji kala sa be ge su lo lan bin kala di ne le thang ge me da in je cha ju do wan la
1: mu ne ji sha la tie ma se da nan ju mi mang wu ji lo chen bu lan be ji le ya da nan ju bang guo le ya ne su deng ge shu mun de ge la ha la nang chu di ne le tuen wu to Loane Tunbe Neda Si Ris Ojuna Shal. Long Lambi Nadanan Zu Simlia Pudu Chimbu Chinje, the Uyobudang Guyurban. Di Nele Danan Zu Logan di Mutu Chiru Chinje, Gundan Dardan Yes Tugo Marval.
0: Only
1: Anan Zu Load named the Korsum Nansinje Chimbata Ninza Masetanan Zu Loali Nele, Nuz Chimbu Yubdena Shal.
0: Chusal, Tatando in a Long Lambe Gopsu Taxit Hinaya, Loburdu Gogosh Padre did it while.
1: Chusal,
0: Lebe Tax. Tamuti in the new shoe chimpu chitza, the letter turn but hand, Tando in the chipkin soap over and then to Nele, turn sips the shallow.
1: Shuzan,
0: the Tima said, Carsore Pumi, when it's chashab in the long lamb bear goes so nobody chimpu you do the madam to give a pot and jitobi in the Tondo, nobody in the good to go your is jacquard while
1: Munerishal.
0: Pumijin when it's chashab in the Dava in the Langja Tan, long lamb in the Sungugi, Sakshir Chuje, and then to Supu, Wang with Tangmatan, half part to in the Gibi Malaria, Shugin Tibu Yubjit while
1: Shuzan.
0: Lung
1: 年节所给你
0: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དང ང ཚོ ཁ
2: 地堂歇家生的社区丁旅行出行送的电话日新给林给那不出谈的三星不能平均龙城年轻里空平均龙城期错爱冷热烈前日母体

0: 김다남소당안난수김상럽스처리야치로스야시디베팀나로기베제잠마세안난수초에나로리아심심비통바티에다퇴브티에뇨와디에딘인제치안난소다김다망부지기부구기초딘제군두삼바링겨모토브딘제기능수딘제망부지유샤시스발
1: 창매대야

0: 아무라 게든 튀진스 칼제
1: 포모 게든 튀진스나 난치 모요 미게기 총카시다
0: 게가라 게가 땅야 칼이나
1: 아메자리아 시과 니마 니마 치지 난수 미게리아 동해 막부시자지 냥뇨요시
0: 올레
1: 그티드 삼바가 좀망 처리야 차샤비니 칼하게 초어 마자야다 콜로콘비니 트레마쿠브 딘제기 네버 딘제지리아 차브다
0: 뭐
1: 라는 신기 초부춘주 망부이네데 롭티로야다 롭차야 조야기 코어 딘제 요마시
0: 아치 딘제 카리이나
1: 그티드 삼바 아니 게컵 카스 카리아 마이게 고시
0: 올레
1: 딘제 손자 미망부치 나스스 딘자기 킹차 스디스 딘제 요마시 마이게고 유잔 카스 카리아 데고시
0: 쳔노 슈고 카르제브레
1: 아니 슈고야 원춘키 바우 망부치 퇴용제 콘즈 강에디아 마진부치 장소 르동치제 뉴슈 유체 딘치 난수 중국대야 송교치에브다
0: 올레
1: 장게 시에 딘제 군요유베 농

0: 지 런 서드르와
1: 지 롱쇼 체요 지미 되베 미남 시야지메 베 어 디니네데 은츠 문춘기 바오디게게 수수 샤다 차리아 딘치 은은 저야 송종 지야기 저지싱 부준 부다
0: 올레 다시디 시에드 던데 진짜 임부지
1: 아니 미름네 미럽기 배정월이야 제로치동 국기 시주 시골로 다오 주베 치진이야 중국 사바디 오니브다
0: 중국 사바 오니브 도체노 중국 사바 오니지 영이 크와펜도 요레
1: 퍼모 다디 지도망부 중국 원예마 인수는 탄다 아메리카리아 뒤에 세중아 대세기 난다 된자기 김사스야 된제 요마시츠 중국 사바 오니지 아니 중국 지도망부야 소소야 된자기 김산지 총요지라 탄능한지 뒤디 랑왕기 초아 된제 개야 총요다
0: 어찌라
1: 这些能够呢我们最给不人下疼的是吧其实我们最谈的第一个错的大家切记全部就买了吧你们得钱是钱的我们最心里也一样的气度到我准备切记你的也对你推荐的呀电梯切不记得的哦嘞这些呢给对你推荐了你们对你也是有的对对对我们最初老子怎么着赚钱的了呗 你是推荐的呀怎么是还请的这个是吧这是也拿了你是给我们的这个是一年的怎么是呀几乎切都没得哦嘞你是你们对着写对着吧我去第一身边推荐的呀怕切的这些钱那你们嘛我们全体包含那么给别选他来给肯定培育没的身边也不切那你谈的是说呀预备第一个错的呀仅仅切信不切的这个的
0: 원래 저는 먼저 단대 디기대 배 초와디 아무라고했으나 내 마음이게 어찌브리스고르베
1: 시다포모 단더 기란소기네리 로데뷰 안에 랍자조야 여르바 사야이네시 쿤야이네시 심지 지호문동아 아니 권다니니에도 인바이네리 기부 지진이야 유버
0: 学个伢人对上班你们的人的年代这些是特别要约吧等到让给各位米利亚广大这些新疆南国是乐土的话是吧但都是的对云天银白错啊动作我妈前世呢迷茫不及给你那么大落了一年特别起亚给错啊起来的泡沫啊嘞阿姆老等于好过是但是那俺最团队给个的穷过等着吃啊卡里呢
2: 对呀，美，美人呢？美人忙不起个，别准切切，全部起来，让给对的，也准推进去，没事才会对呀。现在走过来的是火箭军方队，战略支援部队方队，联勤保障部队方队，现在驶来的是反坦克导弹方队。
0: 对的，俺们车这边没米困难做。团队，我们团个参赛去，让给团总哎。团总阿姆了。到团队边，也算个崩卡。顶住场面，俺是接单去，没忙去定价的呀，送用起活的。阿姆了，阿姆了。嗯。阿宁啊，团队不过春节是吧？你哦，结果不了搞不清这个是呗？
1: 这的这阿妹的。阿姆了，
0: 钱呢？俺结果不得肯定是搞不清我嘞。
1: 然而呀，三路顶这月饼也就阿没的。当然了，俺腾给你，把我困难做给六月顶这底子写是吧？
0: 是是。
1: 咱业绩是呀的呀，六千给团大全部顶这，眼睛面积逐步这是呀给俺不要嘛是。
0: 嗯嘞。
1: 今天做呀，吃下饼呢，老重要去，嗯，省不省不去？嗯。俺你经过了呀，结果宣布了呀，结果。
0: 嗯的。
1: 可有了松茸。
0: 顶着垃圾被打开的，让叔叔切土被那个的，年年俺那切皮呢，俺那瞅不清清的，也可不了呀。感谢大姐夫切被村大爷学的这大阿妹的。俺嘞，什么多年生吧，俺嘞就嘛，没没能中国有人生住。俺嘞，但是对阶段推进是对，没有每个了呀，各种些需要钱，今年谈的错了呀，接这钱的也不是。
1: 他是还是阿妹，他的俺说他开起被推的呀，错话也就全部的俺是算那么些的。
0: 阿姆了，当年好过说，俺上班嘞，俺大家伙也瞅不清就去，给短途经等的，引进民警，没给阿姆了了搞不起啊钱，今年他的俺最错话了呀，记者钱信不起个人生个。
1: 他是大鹏么？
0: 俺是阿姆了。

0: Jenjula, ta lungjin de ga thungje di gyje den de ngana cho sendro lhenge gi ne shi thane ji kim da lhenge gi kho de la nya ngana cho lo che khang yan chan be ge se da ji je ge dan thin je ji zhi ba la ji ne zu chen bu thin ji ge se chi me go ba wen ma ki gyo dong ki lo gyo di ge se ma go bi ne le bo su go thu ba nye thu ba ta ne sin ki nyang cho thu be ji se dan thin je ji ge ne ngan zu bo so ka ri si xin gu go le si ne ngan zu nin da ba ri si ni xue su xin nan ji de ya yu ba ta ne sin ga chum tan zhou jie ni ku ya yu ba kan da ngan zu se gui li ya sim che me go ba su su de ma tang me nga ni zhuan ge nga ni bi lo li ya xiu gu yu ba ti zu chang lo ji ngan nan zu ran wa shi la ma se yi ne ngan zu ruan wei ran wa ti ren yi ge pu sam ti qi du 배준치약이 고급여리라 정이기 능미타냠도 냠식치약이 고급대 중요시
1: 다시
0: 또 스텝이는 대수 사물로 균등히 내주 경쟁시자 이내리 대수 사물로 팀원키 민망 부시기 다시 밀람나리 코대약이 제퇴치르시자
1: 타잔시 더미게르야 가신탕 타난시베 튜르디리아 친조긴 셈바 장신인게 부주진군의 수비기나 셈나로리아 딘딘 초기지 용샤시라 코보이니 친보이바 라바투 미게디탕 소소야 겨딘 유베디 셈나로리아 딩슈지 리그 유샤시 타난시베 부주 수영군의 수비기내리 탄데 유베기 초아리아 진진탕 소소 차팅리아 긴지 유베 지심 유베 친조긴 셈바 유베디기나 미나로리아 회당 유베 셈나로리아 포섬 유베 부주지도
0: Kurikusashi 당내신기 사지 망부지리 야리지에 부디 따게다 통게다 참로지 야르단야 치도시 덴덴 다보 카지 딘제지리야 다지 유고리야 치 터진리야 침베 규림 나라 지 니시기네 망부지 톱 당내신 통게딜레 치로 친지 수지 튀긴기 초와 당럽중 큰지 틸리야 약토 약체 용신어시 대히네레 야 퉁을기 초에 나리야 지 내수 큰지지 텐신어레 쓰나 간서 샴리야 지 롱친데가 통제지 센지 튀긴기 초에 나 안수 삼합회네수 가르실 흑도지세나도
2: 암라
0: 어 아메 어
2: 어떤 더 좋을베
0: 아치 저거 좀 단디 싸지 말고 되었다
2: 아까 레그기 땅은 중에 조민도
0: 같이 쏠다 다 개든 뒤지 출로리야마 요거 차용 내래 채식 규정 것이 딘비
2: 你听这说要做的让啥子忙子了呀这通说说通给的切主力什么就对对对对别不过春秋的说阿姆拉达巴拉音波巴拉克这个用的让你你要当时真切懂了解他除了三子还用要是对啊那俺几部民族没唱个忙子这些等给你俺俩卡里带的这些你我都是的啊是他听这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咕
1: 김다 막부시리야 초나 팅제지 유샤시 튀진거리야 김다츠 최신 막부시디 난치 포조디 가부용야 탕 기부용야 티신 통게 치르조야기 치투 치로러 유고 존참르 치부탕 바리게치 팅딘토냐 야라소 고레 막부지 근구요시 이미 유고르 친비치르 파마양 르심 니가 탕체체 포조르야 디기 유베 초나치 립토미 그티드 유고 주야기 튜닝디 영닝 카르 이미 가르 투삼 시우도 체너 다이탕 통계 체로 다야티 인치 터신기 유고리아 피고시베
3: 보모 드린 게든 튀지나 너도 못 튀치러 잼스 가죠 보모랑 가봐준이 주도
4: 암라 그 센티 뒤에 나 갈래까지 깁시라 뭐 좀 암라
3: 응래 요 다음에 신수 다시 뒤에 난초 사지 가지게 타신아 치나 수수 통계도 치료 치무도 충분 맵자 기시 수수 쌤 코리아 나라 디 신두기 쌈로 맵히나 디 초나게 리고 맵자 제자
0: 사지 근데지 망보 침비네네 딜랩 좀 힘자
4: 암라
0: 오 아멘
4: 그랑게 녜소도 시합다가 나 치로리아 카바치 고민테리아 그랑게 삼르다나지 나 기부초로 전에 삼부지시발
0: 타가상시 아멘지와러 범상게 충두니 다게다 통게다 치르신 지 사지 망고라신 렌삼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세바블린게 공감사 샴라 지츠니 까망에 생규르 년춘 쇼인 년도안 잠이 저주류 로듀토 정용키 총습기 유미 미지 찬용 거주 촉배 융법 고르던동 예기스마티 투유총벌의 자차제차 레고파니 파르제 예용키 앙탕불리표 림지겜나 최시토의 서신 모치 시병업중 없이 차 초니 쇠바타 주리 대표 모치 순제 조미 치차 땡아 튼주 제바 신뢰기 순상타 은퇴 락제 믹서 조세 가족국주 광예 심바 我在기 튼법 전치 주구차 고든 심바티 투유총벌의 자차니 차 개파르요 샤타 공아 거주 튼세치의기 튼법 전치 니슈저구차 둔세니 가자제차 둔파타 사듀 지튼 총습 니게 초용의 중국 소바 총습기 때문에 고려 주지라 그뒤 땡기 땅어 제례 강종 사두 총습 대외 내출 랜섬 총유 내동 잠이 저주류 다오 뒤마라 리니에 타 요거로 보이 요거로 돕지 계급 조경 최초 고르티 나중에 차르구 지바 잠 유진 사사 대니 개용기 요거로 대외 총기를 콩수 조유 대외 총기기 믹세 렉차 대니 사세 총기기 리니에 타 요거로 총둔지 균투 그집 야구 체디 요걸 대외 초투 셰프신 누바 체로 당유시 니셰콘 사교바라 로총기 미마 시슌 선주로 총등 칸기니르웨 선주로 용자 초투 토니 시도 총어시나 달류선토 총계티 나기와 제주캥아 사제 대자 더그와 댄슈 제바타 지소기 서둔 챔바 나자기 AI 탑장 치세 낭세 제주체니 사자라 뉴시 카킨 고도니기 급주 권니 제베 체륜체 계제 급주 고구 차구시니 총계 용기 사전 예총 개공기 대자 두법 덴토 리피 총육시 제제니 슈고니 종크 냠지 차제 체진 데네기 용차 제베 녀도 냠이 저주르 기주 남비에 미답 증류기 괴주 공빈니 슈시버시나 데르로 되파라 랑게기 기주 남비에 미답 증류 주켄 미통주르 듄하스마타 미답 증류티 민용셰기 다수 사바 냠린 제베 요체네 미망치외 균대기 람대 요체라 규립시 계급 적시 주의기 대십 천리 정시시나 제세 인수 군인 파라 랑게키 니동 잠이 저루르 뉴르게 레고 주체 통진 통주로 책동 앞자 하세니 니동 잠이 자 로니 닌중이 개응을 리주 총디 랑게키 변주 개녀자타 순수 천복응유 사르괴베 이시의 멍시 제괴 마초응역하니 시도 제법시나 니동 잠이 순주로 리가 이시의 멍시 제괴 마초응역한기 로콤으로 마자 두주기 시균 덥지 파워 체디 조라 통주로 니지 섬심바 체규 초신 제바타 조 남대 균도타 갸르기 뉴콘 정시 젠키 보주로 쾌공 지투 랭중 송교타 망초 대소소 태군기 멍시 제괴 남찬 체체티 공미 변조롱 응시 유린타 균신 공비 용교로 갸주 체주세 제즈니 슈고니 노르시비 중국 민망국한타 응즈 다동지게 주타 냠지토 총미 강반영의 응유표 계찰 시주 락타 체규 꼴기 다도 짬바타 진대 주비의 체지인의 손 개용 책봉수 락타를 체규 표시 정중 통공부 배우의 체진을 시나 내동 야미 장알론의 손 정중 통공부타 멍시티미 레툰부 직두 각주 체내 응시 보유 방수 기재기 댄자 교노 토교기 체둔 레툰배와타 등급 레툰티에 초용내 리주 총규 초용내 다원 땡기 토교투바 체내 유리나 응시 바위 방수 제재카치기 다공타 참제 카세보 미바 소기 슈류네 된 탁주체디 응시 바위 방수 제재 유리 송주 토규로 챔종기 갠송타 교환기 멍시 댄토 당네 응시 바위 방수 제재기 지배능신 송종체규 이스레기 슬류네 된 니야후 제재니 슈고니 카마 텐노후 딘시르 다고치급 전진 두부슈기 레블 니에웨 진의 주비에 체인이 슈 듀닌기 댐구 체미콩 이스리엘라 제구 치지 유베 성진 조르충 시 조유바 탕자 니다니 예후 안소르 니에마후 시 조유바시 제진 인슈 고니 모르크 제보 모하모디 제도 주비 파디마 싱후라 마술리 우슈 사파라 고샤 나우에 콩 모르크 루주 토아기 시중기 배미 구지 토마티라 조유바시 샘보 텐게 텐티 까망에 선주로 년춘 슈사 샴라 남발 헨게네 모튜 데글레고네 구지 제베 리센 샨다 센로
3: 디카라니 人种龙井年轻烈工，每件龙井银。

0: 北九龙旗烟青烈火，铁剑龙旗吟。千载难舍之民，
1: 千载难舍之民。啊，看这个，看这个，中国的表演大，真不大。已经你妈三下。
2: 中国古今有干呢，通过拍给弹幕，写了呢。
3: 기랑 쯔니 들이시네 완전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지 찍찍찍.

0: 자산 딘베 생의 남초 공감사 단남 수생 속배 레전디니 변조 롱친 년친 내공 벽에 롱친 토리아 구지 수배 천재 능세 주임 시배 레전디지 말리 전조 좀 슈켄 저가예
1: 말리 전조 좀 슈켄 저시게 빙이라
0: 난주 레전디 락도 카바기 년체 주리 친디 속토네 투식토 세나토브리엘라
1: 난주 레전디 레스 다와탄 라과 니마제기 쇼베 추즈 구다 까망아네 주베팔 대동식이 이부탄 시주 초주 듀나 까망아네 개베팔 개동식이 이베 생겔레게네 듀도도 세능규 저와쇼이라
0: 생남초 디링안 주 천재 낭세 주임 시베 리제 나로리아 최진 군두 타 천재 콤주 당내시 천재 세지제 낭세 리제 카숨 구주 시베 생겔레게네 낭세 리제 카 심베 체세 나로
1: 생겔남초 오늘이야 나부츠 최진 군두 시베 낭세 리제 티 센시 나로나
2: Ketin Gundu.

0: 생남초 디링키 첸젠 낭세 쮸미리 첸나 모쮸 슈야키 쳔진 당부디니 니도 니서조 류다와 게바 상하이 총길 제쮸베 송경 올랭키 차게 용수 칭가 육베 심즈메 치쮸키 진추 니슈잡게리아 민네 치미키 베준 텐실 체디 죽제 용자 쳔티 차게 용라 다와 민저와 나서 총유비 태양 배춘 튼제 뉴스업계기 튼제 니슈이나 제젠 롱치기 외부직 춘가부디 지게투 자춘탕 배춘기 튼제 구이나 제젠 롱치기 외부직 숨베 가본디 지게투 자본 십시투비버지 튼제게 학잠기나 댐피나 용수 각동 제베 제규르키 외제 제유비 티웨 스마자지 카지기나 저준앙기 규브지디 장외자지기 俺来过你的几个图五零二这就切不烫哈将找不遇不着怎么连缺点增足起听闻呢该群的人不烫不遇这件论文这里呀文字能遇不烫民俗不遇八百文的绝笔呢密参起帮文的七年学堂博度卓老啊新阴性提得不遇这件龙气起这句密罢了图格数明灭的瓦烫测不遇也不索起从南查过用细菌内都起免去给得是成绩连文把行呢
1: 通马子么子么子呢？感觉就开始谈成群细细怎么了？出去几个农村土，南边苏水米给拿落了，我不嫌预备，从那穷细情。天内人品，能说多话谈，操话谈，西北那我穷街，让我苏水几把去操话金白，穷钱给这三岁。文讲团委托，你得不明白的为穷钱做呢？什么准备在狗去进去提？米三去几把青面吃不穷为金去，不是？
2: 那是那谁说话了？但米是许多怎么米？什么说话了？
1: 这些了？但第一年来到王伯拿落去，开吃许几的，但体会还是从浙江我那吃村不一年来，但我当托了呀。
2: 明年节目去，我对读的，俺那东北劝用个自己的眼睛，咪叫你什么呀？点叫我呀，自己眼睛我玩。我那是。
1: 听这几个孩子说呢，自己眼睛不一呢，俺南山通不怎么几个，哦的，再不遇不着，南山孩子从从哪的下用的过来？
2: 当然是下了。明天呢，几点点呀？打起个高工时日了，体外三个高工几个呢？是罢了。
1: 这。听这印度怎么米汤中路几穷逼呢？怕是不一年来，干南汤中南西前途不得怎么给了？我那啥是？ 他听上可是从基座脱了一笔呢了，但底下现在的配件就主流上吧，啊，什么塑料一笔呢是吧？他能行可是从这个塑料一点人，底下我敏感了，亲戚南昌塑料都挂了。
2: 谁下了？
1: 但没看。

0: 아지 가래서는 지금 매비이나 아니 미끼야 파 당주로 매배 나와라 싫어봐
1: 싫어봐
0: 아니 도스다듀선 반이 비내래 제지디 큐는 매배서 통구도 와라
1: 리샤
0: 최사 나 저기 뱀이 카지기 아니 수소야 가래서는 지그치 영양의 치도 아니 무유 가래서는 버진스단지 맹한 나노리야스 아 지그스듀선 반 배트 닝제무시오 언제 소용길
1: 다 그래
0: 오네 그래서는 미니배 차주고와 팀원 가래서 도스대비는 배트 영도 카우시 도듀선 반 다지 가래서는 공그 지그지 수도 파 도스대부 잠지기 제면 난게 제면 차주고
1: 무네다그라지샬라
0: 다콘리아키랑기
1: 레셀라 더 디테일이네레 지유지시 나로네 쿠바시비네 믹스 자르지기 제주디 디나로리아 조디당난주지게네 슈비네 자촌탄 자본세야기 더 규제딘데니 추동알
0: 오오라
1: 더 디나난주 첸리케베 심주체부단 당나시 정시 유비지리샬라 조디네 디니나로리아 제제롱치기제 덴유비딘데시리샬라
0: 아네 러슬러세 다니에도 통뇨 유르니마
1: 노
0: 머리로 지금 내 통뇨 유르
1: 노스
0: 어 랍제 권자네 디 그래 자야기 어 한테 그랬으나 찍을 소야기 자르지기 링부치 매별
1: 딕
0: 링부치 진짜 그랬으나 미가 간데 또 자시도 와 디 자사도 남산 그랬으나 찍을 숨진짜 도용도 와
1: 아 레세
0: 어 디스 소워 봐
1: 다 디단 자치와 인스레 칸인스는 당한난주 체리기 심주 체바 차시 선비 이내레 만난주 캉베 지겐 차이나 다야면 솔레기 쿨리가 페주 차이나 다 자치 용어부 유베 리리아 상면 나로 탄다 콘리 양우 주셔야기 자 전당 자본 세야기 당한난주 춥체 디니 유베지르 동안라
0: 아 레스레
1: 춥체 디니 지나 당한난주 제유기 제시 나로네 쿠바시 위내레 춥체 디니 유베 슈고 양한난주 제젠 롱치기 규드 유베딘 타 춥체르 동안
0: 아 레스레스 다 한다 그래서나 기기 규진이 배우고 다 디나리아 하는데 년댕기 가서 좀 제든 좀 강도 루샤를 봐.
1: 기기 규진 유미자 마세 조디는 란주 자리야 기리 기자.
0: 자야 리미슈고 아 네 르스르스 다 제르지 디나요르스 봐.
1: 올.
0: 아 네 르스탄고네 키랑 도슈디 좀 봐. 당고네 니에 가서 오는 팀하고 통 탐지 봐.
1: 올.
0: 다 자리야 기 제마지야 이네 봐.
1: 올.
0: 와지 제수고 규이네 다 망고 줘 봐. 당고네 가서 디 표주 집에 급이야. 습습 싫어 줘 봐.
1: 문에 리샤.
0: 르스르스 다 제젠 슈디 좀 봐. 상면 켄세다 니에시 디지니 니에시 규미신 메가 남세 주토베 니에시 뭐인바리나 다 네티이나 소주 집에 규림디나 하짱기 뉴진치 오시다 가가치 오시 인자 창매 하다서 다디 삼류나 로리야다 팅산선 규다 긍지토네 비게 좀 오주 좀 봐 켄세르 봐
1: 다그라지엘 점린 최딘 전주게 이내레 팅은네 딱 쳔가버디나 림바탕부 제제롱웨 제리아 문진나 유딘데 시샤라
0: 나슬라세
1: 나난 좀 미지기 수부 박베 문네 제비네레 미참키 방외디나 쳔님슈탕 폭도 졸라와딘데 지르발레
0: 제제제
1: 딘데 인데 디더비 제젠롱 시베제 유르디나 미크발리아 투베거수 민메도와 탄첩슈 갸블라소게 촌나 차고 용시비지르발레
0: 제제제
1: 네도 멘주키 더십 청실레원 바시비네레 통마르 시무즈미 자켄디나 갸제 게주 캡시 탄청주 시시잠리아 추수직 능춘 람신 소소 미그나롤 양웨브 신다 주베 촌나 디제 용야타 당나 주 미디네레 림신 나즈다야타 타 차와디고 유베스로치 미드바 딱라스나 찹샤티브체 나 미드바 치리티 유베스로 나와딘데 융그르발레
0: 워지지지
1: 근데 되자마이는 안 안저라 메바 미주쇼야타 나 미주쇼비네 양나즈 고요초고베 능주지레 양나즈 미그스메딘데 간 축지 응어부디네레 약보스 메빈 양이나 미주쇼비네 마베 미주 나고다야딘데 체르발
0: 오레레
1: 안딘데 되자마이네 제소 파샤제 키랑게 미나 로리아 찍네 당나즈 제즈진라 소딘데 주주야타 니네 다탄데 미기 카르스 믹스야 나고 소야든 조 이네레 미 나로 주야 라서 왔다 던 소스 얘기를 뭐 가리임에 만나 주다 쭉 하고 차주고 올 봐.
0: 제제제.
1: 진짜 인도 좀 많이 는 미기 대단데 다 배드가가 전부 채야 타. 미디네레 치수 미마 통부 차야 기다 던데 규긴지야 차주고 올 봐.
0: 제제제.
1: 진짜 인도 좀 봐다 디테일이 대단 디테일이 안 예바도 지자야 가외 페미슈 누마 이미네레 디테일이 안 예바도 돈 안 나고 기승기 줘 봐.
0: 뭐네지. 다 기랑 숨부신이나 다 자르지게 다는 디 제수 시작이 잘라 두진 비네래 소소야 마추위나 아니 바바야 그래서 뇌교든 거 봐.
1: 시시.
0: 하시 그래서 미술에 마음 차 손제. 하시 그래서 미술이야 토비지.
1: 是吧?
0: 아니 믹베도 좀지 좀지 님 막. 아니 하시 그래서 지르 강랑 쇼제. 엄니다 계시 뒤네래 믹 좀지 좀지 님도 차주도 봐.
1: 시시라.
0: 세상 모두 좀이 비네래 소소기 견디 비네래 알레니야 모두 바직 나 지르지단 이제 자제 총외 그래서 거 견디 들어 봐.
1: 시시라.
0: 세상 아니 지르야 아니 거기 강랑 쇼도 봐. 영향 거 때문에 봐.
1: 시라.
0: 표면 수위 비내려다 제부치 철 삼삼가다 삼루디나 미상매 삼루나 여러 발.
1: 시시라.
0: 당 안주 그래서 대당 뇌동 체제 입이나 소소야 제부치 영향이 섬시 차지 와 말베다.
1: 시시라.
0: 다디 고면 라르샤 섬비.
1: 르슈자 딘제 인도 자마이나 삼데 이내레 제스케블랑 니게 갸지 센트로 추 이내레 디탄디 앙탕보 샤난 규조와 딘제 슈긴 즈발레.
0: 다그라시라. 다 제주가 차네 미식이 치지 못한 난그 제부 니스제 여러발.
1: 제지라.
0: 다 디니 송도 제에디나 개침부지다. 개세 키랑기 시에르기야 미세기 꾀지 침부 메비나. 아니 헨기기 아 제부 좋아 말베.
1: 제지라.
0: 어디나 어 치 제슈 난기 제슈디 인스 스고도 과.
1: 제제.
0: 교회 가라서는 낭심기 제부디 변나 차샤비나. 아 셈바 상보타. 여러 어 코게 침부 라소부디 인다. 아 제면 난기 제마. 아 제봉의 시리성비 이내래 어 키랑기 계시 정리기 제주리야 토나 하찬 첨부 제밤 야면은 랑수수 레게고 고역회 겜베 아니 네 바도 어 믹스 주문 자제나 랑수수기 제냠디 어 토르디 당고 삼비비나 어 토르동스 그바다 이제 그래서는 당겐 뭐냐 주비비나 이섭 최고야디 저걸 키랑기 모두스 나는 컨트롤
1: 레셀라 다 탄데 임비네레 다 미 참물로 제냠네 야 그래서 토나 참나함 탄탕네 신야 카셰 인네 디더뷰다 제베지 된데 메베 이네레 야 라소스 레게 고고 식제딘데 야 제베던 고녀딘데 용십지리지발라
0: 제제제라
1: 디제 인디 좀바 인네 나난주 레젠기 주지 탄조와 체제 케시 키란다 믹스딘데 줌스 자르제이나 다 차레나고야 타야메네 야 소소 딘제 텔야 니베 유켄키 미시 임바 차샤비네레 샴키 낭던 칼리가 이섬나제다 조디나 다랭게 주자 규베 디타 디나론네 디타 조디나 미키 디탄데야라다 니바르도 토나나고야 차죽동알라
0: 러스러스
1: 디텔이네레 주제시 나론네 코바르시비나 당동은한 주심 줌디네 페주치야디 다 근도게 키랑게 뉴르당고야 르발라 조디나 다 키랑 케치웨딘데다 난주 좀 탄탄하신 계지회 그랬습니다. 투급 딘제지리가 그런 닝좀르지다. 당나시 미미나로리가 단한 투급 딘제 차야치도 타기란디 믹스 주물라서 자베 딘제기 그랬습니다. 고고 여비네레 약수 총비는 투주 통무진 나로리가 배준나야지리 그런가 님은 닝카 뒤에간 추주 게레 게웨 타 믹스 주물디는 단한 좀 맵지리샤라.
0: 아네 러슬러세.
1: 너스 니비딩문에 차샤비는 저주 뉴베급 수니바르 투부세 십시 기년슈 딘제리아 그런게 니바르도 토나난고야. 조디는 디나로리아 쳔가바타 벤가바 요르세다가난 중어주 슈브리디네레다가난주 페주치베 규림나로리아 따디니니미리아 쳔멘타 미수구 쿄멘기디 카르스니디탄 조아유베 두르체기 년슈주어발라 년슈딘데니에 바르도 케랑게 토나난제다 튠제 디리 페주 최고도 민도야면 체비는 니수고야 뇌서 카르윤구 유메 디테리아 케랑게 니바르도 규르난제 엔가난주 로트탄 덴베 다시 야구치 난고야 차주길라
0: 아 네 레슬레세
1: 레셀 티웨양난주 팅 당보야 배주 집에 급수 예발투 기랑게 응노투 등 기랑기 나외 겹기 샤디는다 안안주 소아 김슈타 시에나로네 님슈스로 차주거바 티자마세다 안안주 락베 나외기 샤지 요마르벨드나만 럭욕이 디나로데다 되게 안안주 추담라서 자베급리아 피시스 디체스 심두게 어디 디잠데야라 기랑게 예발투 추난제발 디 감카세샤나제 감정샤나제다 습줄릉고도게 딘제기 예발투 추든 나미는 약국 요리스에 손샤르
0: 아네 러스러스
1: 숨부딩군에 샤샤브는 예바르도 키랑게 있는 다 니메권리가 즈무즈무디 페주 체브르발 디 체차베지란 예바르도 짱마체 쥐난과르발 그래서는 카시게다 키란딘제지기 그래서는 조부스난제다 주기라서 남부다 당내시 링글라서 단차베질 다 주자인틱스 쉐나 아니 롭즈시다 비르베스르스난제 다 디강게 든주 짱세시야 제주구도알 딘제 만남바 예바르도 다 주잔취야지 이민을랑은 줄리 제망부지나 슈고르 마시 디는 미 파르키 다 저와 주야 이나 자면 초고 초면 바라게 저와 최야 최도 특히나 레슬레 최야 딘데기 용시브리 지발 네레야 소소 소시 대장게 최도 니바 토다 원삼게 최나야 지발 대자마세야 베티 다 딘데슬레 지다 최야 차비 네레 야 미기 스물아 소 딘데 자나 유베 이나 키란 소소야 다 딘데기 니시지 유베 난제 제 심고 라모야다 디게 파짱만 파짱시나야다 미기 심을 주면 파 꼬나야 딘제기 두시지 요거야 자르도 관라
0: 베트 시베서 센 꼬야 삼르다 가바 징그레 르바
1: 주발리
0: 제 그래 수운드지 비라 쉐니 이비나 아라라 소퍼바 알레니엘이야 온 꼬다 시그리 생그르바
1: 지질
0: 알레니엘 남산티 지그리 이네 마 꼬셔 그래
1: 주발
0: 온 인구르드야 오마레
1: 레세
0: 안 비라 온 추사비 안 베도 동부 마모르 큐르제 안 소소기 제냐데레 테스 마 교르 주그르바
1: 문에 제
0: 자니네 마 그래서 되게 지 바치제 야마 꼬야 되게 꼬 안 신의 비라 추비나 야오메 조사 사르시다
1: 아 기랑게 숨부디 인네레 양 안안주 소소 고고 시제 주발
0: 근데
1: 나네레 야고 요르스미 양 팅왕 안안주 딘제기 졸린 트레 인네레다 카제 가르스나 두스 시라라소 추제이나 므메기 미시디 미난로 레베네즈 딘제 인네레 추뉴동아 아니 안 딘제 인두스마 치수 멩가라란 친제 베트 뚜야마도 지기 수수랑가 뚜야마도야 디인 미기 발이야 껴 카제 수레 발
0: 미가시 있는 자스 사마르벨 양 가르스노 셈날이야 교나기 년제도와 미주 다니에 손제 야메나 카시에 베티 기우슈자 시에캡 아니 저르바
1: 지질
0: 안데 제 차바 차샤비나 아니 미주스노 저 다비나 셈교제 아니 미수리야 추교 나고 저르바 이게 베티 마 루경제 베티 미수리야 나냐 수시오
1: 데세
0: 데제 저르바 양 카지 가르스노 라스 제 베티 시에캡 나제 수수 칼레 그르바
1: 지질
0: 제도스 캡치도 삼바
1: 지질
0: 안데 무유나 가르스노 베티 퇴베네 마 퍼비노 삼바 딱다 가르스노 시미 어 쇼니 이디야 마 요드 삼바 야데게 마 슈셰우 도와
1: 네세
0: 오 팀제근 해드 요르바 초 가서 칸에 삼다 하르샤다 저도 거기나 전
1: 지지 렁네 티링기 달리 챙기 주제 시송체 슈빈네레 제제디네 미상마야라 제부차야게 삼딘데 주어들레 조디네 나난스 디탄디네 침멍실 주베 멍시 토리아 계란게 신네 제부남비네 야부시라 요르슴 기르발라
0: 제제제 오네
1: 테삼마세 이나다 케시 계란디 미기 스미 주미디 자베 규름나로리아 미맘 차야다 너수게브 습주람바 딘데 제비네 네발도 계란게 또 두루 겹제 모슈브제 파 꼬샤네 약고르발라
0: 제제제
1: 데베 눈도 데메 비는 하나 줘다 개체 아요 삼베딘데 그 삼마 캡치제 하나 줘 센댕게 맹하는 게 꼬제 딱제샤디네 개점시라리 섬길라
0: 원이야실
1: 다 미상매심 나로리아 트린 독스 찹샤게베 모두 균체 요마리선 베딘제 그 공부 유시 이네레타 카레스는 그런 게 두돌 면주 만나미는 야 슈고야 미디니니 마 통바 차야딘데 체 마레세이는 수간지게 수주틱 마르발라
0: 제제제
1: 딘데 인도즈 바이는 안한 주조디는 수부디 탄다 되게 왕부난 그 저스르발 미제디도 부 차촌비나 나나 주직딘데야랴 시야게 거콘도 인도즈 바 네바도 그런 게 미게 왕부디 따디탈이야 토나나야 탄통치난과디 계심시라리 섬길
0: 다그라르샹오네 다팅사이네레 베데 센제 락제기 피게기 침베 제불레 다키란 그래서 제부 차야기다 올루지치세기 그래서 나버초 가스카르 통야 여러바
1: 지지라
0: 어 시레 제부 차야 다 이네랑 아래 삼료 토네 차샤비나 다 소소 유베기 헨기 제냠 좀 말베
1: 지지라
0: 이 모티 균균 치토나 야슈르샤슨길
1: 오네 다그라지라 딘제 인도즈 마생겔랭게 츠 콘리아 드스게블랑니게 리제나로리아 냠주 제베낭든디게리아 토나난규 조슈윈

0: 中国地震局云志拉到卡巴城西亚耶了电价云了小江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鸡阴界些修这龙世界呢铁东年浪坎地是一桥卡巴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人最巧
1: 喂，别闹！快出去接出来休息。
2: 卡几呗？出去呗，出去好些久呗。
3: 啊，第一。看叫你俺们卡巴东大，你不得参详。
2: 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千万莫说那些。
1: 在当地被三间超过邻居公干部上，他的邻居呢，三个出轨，李正天呢，第一个判决龙城人质立功，判给龙城区，三九二公安局局长席别，其他李正天是。俺那听的李正天专属跟辩解人。
4: 听的三九二军队各种级别列在哪？决定作为执照他三九二军队级别，南京卡日日新都略略安内，在哪一部署？
5: 推到三边，短距离控制，地内查。
6: 最多点别，平常给朋友，地内塞。
7: 三九二军队军种，三九二去跑走。
8: 三九二军队军种，三九二去美容。
9: 他的契机三十不等于，群众龙城盐城立功，学院龙城去。
10: 三个团队有三十。
11: 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球队里三个。三个
0: 三零年，天地决定作为职场时被囊在囊，为了那么作业，现在重建了电子厂，最先想起，主电转当前，铺盖的单据国际图，孙上贴的当，旁走注意看，写块不写，念着休息。
1: 对龙西部现在重建了电子厂，最近向陆地创造了单位团队呢，克隆出土罗里给提送推行优势。地质差别，我都去过了几站多，现在中那边几把时期，俺们那边你们是。六百年前瀑布当北极，诸多千百岁不同格，我当年改为总当求新一品。况你陆地创造当这部书籍堂创造人的边角起经过破格运行，原名叫空了新女与国实行了短根堂，主题全当检索别个一品。记录你当下面具体流程的短板了，陆地创造凝聚团结，凝聚性别千年人的抗阻性。各地区内水泥、瓦砾、盆内昂、松针、女婿不应变，木人呢全部加码出价新车，落来穷娃的这个优势。老尼巴的现在新竹千里所以来全面呢铺盖了内水沙巴喜马拉雅昂女婿子女不这边，全部体外套马赛，老多年个明白，确确确得堂接得堂送个多，即铺盖起七针七线写不堂。各地都狂了新车穷买。文江矿里三票钱都配不起银币，陆地重组实现目，你就按住崔德性格的定格。况且我了孙三伯崔德堂姐特别不是。
0: 白住了三伯爹参谋特别有没稀奇，甚至前辈狂吹话用心。说起来，内孙三伯三伯白住了爹呢用个名度，即拍张个场所琢磨租金，对他是不是？他记得喜马拉雅按女士专业币全部脱牙。查嘛，黑江祖辈，白族籍，卡南土，马苏语。团部透露内容，剩下用个缅北、玉米村、甚至青木溪地区。第二，孙沙代表胡三家修建参与。第，蒲桂的同位，甚至青木狼心，光看壮族来这边，那这的新对的青土、黏土，特别缺乏就有水。忙做了，他不谈去，早就买不起，断绝原籍。没时间，先把我来下级去南都半年，年头专门对谈，是全国准备，他的那段十八天他就投票。十八九张表彰是用钱，不过的玉米本打算那几天家里忙不接邮件，这样咱也投个，我来明明能住，新民多年，咱也没有说不谈，但是差多七位你没我，新南都没到了第二年，咱也刚认识新都新区。两个在忙阿对，他同阿都出国了七寨级，上山学到级，出现穷寨级阿不满塞，他同拉你了爹呢，阿到七月，不过的从此现在新阿爸当娘头，认得了新郎头，内地的最堂，南部内在玉米到处去， 사신 탄 순상 캐빌라 르탑 캐빌 슈비 뷰 하장 탑이 네디 순상 중유 대야 노드 총주 게자 초초 잡아당 뒤네 나뉴 제베 순상 티다 참도 타 닝지 로하소스 캐뷰
1: 사신 담나 뒤람 첨부 팀바 통급 푸르귀키 냠레 칸키 니티티 사신키 토담바타 신뢰 요치 켄소 신주 지조신키 레주 편디피니 직주르토 사변 코제타 직주르토 사변을 민통 개바타 대바 직주르토 추제 킹아도 제바제 제디 니고르키 유미빈당 팅레 신뢰기 경남토 개바라 구지체 유지 유미초 하장 가위베 신니 론주키 고림 지디디 개바테시 사변 리딘타 사변을 민통 개바 치르종탄 신주키 선디 나류 참여를 협조줘봐 노루 소사탄 라세리 뉴스소 남왕 튀레레 되니 로마링 냠레 칸키 편제 로레레 로레마데바라 레소 진협시 제로 니도 겸이 뉴스 쟁아 로로 냠레 칸키 지 용법 고로티 제동 십자 학삼 생부터 용법 개장 고로티 숨지 뒹줄 학삼 생기 협시 냠말로 샤징 림치 겸나 유메르 고로티 초결 학삼 권점 겸 협시 원체 서신 대급 넘주 고괴배 론주토 응외망부 텐자 고요토바 삼바 삼배 휴리향 코르게미 지 유미 라도 조로의 응외지 자신 대다르시에디 동네 가외 좀탕 출신 유입지 조리 대비 딩츠 응아루의 체로친 범하세 호주냥 대외 체로친 유입지 지가라 사변답 교나 뛰어가 제부 레지미 세르토키 뛰어가 대래 노뛰어 총초로 라리양 로리 총 유입지
0: 세일에게
2: 光了俺们做新竹的地里，现在重建的建设中最新项目，主点全当进普桂街等局国际图，孙尚贴的当房子注意看，时刻不得事。米利团结规避阶梯，罗中堂拉达尔前的米利卡奇连接网座机，给科技都系统，急忙给都系统，轻重机都系接，舍不得你。 基础用了列团主板，请了点把糖，团大车队，请了点把，列团他最起队，请去吧，简单四句，请了点把这个，可有三不是军规。

0: 생각에 샴라 넘버 2 모듈제 원고 차라작인 시키 미지 뜸규 고주토 레완라 고미고라 미징어 차라 뜨바시 크바시 세나유쇼
1: 생례제 니도자메 뉴스조르 참도 총제 자야 종키 만당 참도 타르제 야존 시베 만소 정신케 젠도 갑니베 데라블라제케 종진베 견제 차유티 로 십주 십실라 레베 원고 자명 도지 괴주 디비 듄토 굴구 체네 카잠레 통주 메베 동캡식 튜네 대유지 차라야베 라제 장수베 신기 대세 콘타 담트바 신기와 개발 강양 통주 메베시 좀제 캡타지가 콘라 종진베 견진케 아니바 토비브시 콘키 고티바타 태몽 양양 진데 답 대수이케 라다티 미참마라 자메 지딘 토 네베 왕타당네야 니레시 텐송타 베준 체네 라니 라왕위 베탑게 라부트토바 라주세규 탈로 로십지 십실라 레베 자메양 도지 저얍 종 카르강 총즈 종셉게 김성식도 기바타 제두네 우영국임시 중두 김제 변조 심바타 밤에 신뢰를 대내 초와제지 유배 로나 총외콘 나산네 한이 거부 유진 진중 민생 소다 냠토 의봉기 김상 중기휴 로접결 랩감니 송 공기 젠볼로가 단 냠토 차라자나 로게 로종 제입시 개제 토니 비리 제답 제외 라제 중외 콤바지지 미니라 딩크 차라자비 레림 참아 개주 신기 개겐라 개자 팅진이 니지 서다 시도기 유메 원장 공기 치스란에 따와타 대지 술키 규제토 양양 최십시디휴 차라 팅 담보자고 공기 동계 교육고바 미신비 미닌기 태가르 대비 왜 차보 미끼를 포네 미주 조금해보시오 젠비 공 소태롱 공기 고 육삼천에 내소 첨부 잡지 라량 차라자지 제시 로제 송치 살라 수조타 살라 야단게 라제 창초비 샤난케 겐라 카세지자 콘라 나즈시지규 라제 창초바 장치 자묘도지 로코르모로 니에골키 샹탄 총데토 로케 살라 야베 레가 삭세지바타 셈자코비 김세라 싱주 냠소치로타 방제 덴토 도로시지규 로망베진라 콘키 라제 테르데네 바베게 소와르 르신규
0: 제로 니동자매 뉴슈 저주로로 저협 종키 마르당 참도 타르제 야르존 시비 망초 릉진 키딘도록 급니바 무이소 고소부타 종조 울린니타 샹키 레지비 구이롱타 제구이고 잠양 도치 로고 침비 딘도록 낭슈부시 딘도록 마제 공 종 미지주이기 직두 소종타 샹키 레딘비 규림 시부로 다종타 응규 링비 쇼티 체육시 미래 존주 요초나 미주 차와 강양미 로기 차례 남창키 종진비 자진낭 앙니바 토비 콩라 심귀 체미 티바타 거진 첨부 초신 유비 딘도로 죽지베지 콩기 티봉 땡바티니 딘르탄 정니라 속조로 친긴 레드윈바라 쿠구루 슐룩 쳔바마시 뢰동 띠네 체미베 정니리야 쿠구루 슐룩 쳔기 유비 자가 톱니 치르 로베지 잠야 도치 라데라 미티웨 망웨 켈린 톱친 낙도 림비 켜봉 태양 총주 티가네 타고르 키샹탕 총대 망부르 켜디 바바라 탑람 균투 갸체르 친 유비 원체 오자민비 콩 응아르웨 로파 양보탄 여러 개 쥐린 체계도 주로탄 콩기 오죽탄 포주리 배덕기 튜닝 원바라 체육시 왕부균지 인비 콩기 로자딘비 배준 흐미 체리 쥐당 호르다 장리 바바라 딘디 용화를 체배 덤규 카카라 총수로 캡디 샹낭키 미창매 악주 체유탄 미비 체유도 주로라 망초 쥐매탄 미세 초지 티웨 망웨 포균 튜니르키 둔규 체배 레오양 통협시 그도 강자식 체롱 강의 체제당 배더 플루미기 주연당 장치 마옹바라 리워당 외난기 킹바 창마라 용서 사무터비없이 딘도로 죽디베지 장미양 도지 시지체니키 락키르 감나록 콩기 생두의 락키르디니 신랑 몸소 작치 마인바라 사자시키 정의의 카디시 대용의 차라작비 락제 장추바라 장리 카디테레 원농미구이바 체구이비 친구의 동지인 시 락다체니 장기 삼진 마인바라 체유없이
1: 생례제 홍랑암남수 센주부디니 외연구 차라장계시키 미지담규 고주토 레왕라 고미구르바라 미지 모자뚜바 시쿱티시 팅디 주전소위 지라시베 낭지 주산따가시기
2: 마르레 학베보네 자냠타 튠지 로그지 시드윈지에 당 변변 지도 리루기 미리기 저와 산덴타 피게 당디 tunji tang jorju, xibie, xitun, zituk jie tang diepi, jizuo rinlu di pionchung sabo zhugzun qibie topshu qianpo qaba qie hui.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 치외 치도 영이 타월기 자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 니모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치군낭 후다 슈토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나도 이제 되도 좀 되도 좀 참 참 시간이 있네.
1: 레세 터치.
0: 라라.
1: 너 시간 잡고.
0: 너 쉬고 가라 쉬고.
1: 레이 감사.
0: 아 네, 고맙습니다.
1: 너 감사. 챙 할 수 있나?
0: 이거 몇 킬로 쉬고.
1: 레세 로로. 킬로랑 드린 시간 한 내이 나라.
0: 아, 네 그렇지. 다 금방 좀 가다시면 중기대기 다 복사 중에 가위도라.
1: 네, 선로로. 어, 길루랑 드린이 재난 순난제 집에 평준기비 편유시비 송시리 송피진이나라.
0: 제지 다 잡아 진정하게 간 빠상다 단지 소정하게 간 그만하다 전에 양지 돌아매도.
2: 된지 된지.
0: 된지라 왔다 된지라 좀 세로 나와 쇼기니.
1: 네, 선천나라.
0: 아, 전에 비백이 다른 게 생각도 정리인 날 주에 속도 상부 소나 경우나 다 걔네 강조 그딘 날 주에 속도 상부 명마운 길 안 소나게 잡기 길에 다도 용을 부여 일라.
1: 나 아.
0: 아, 정리인 날 주에 속도 상부 소나 경우나 제 신기지고 다도 보면 용제 때문에 가족이 그게 라다 버리 좀 빌라다 때문에 어제 보면 소라다 시청자라 걔네 기 빠난동 배타성 경과 전쟁이 왜 결국 다왕을 둘러서 보여 일라 되네 그들이 다 천둥을 냈다는 게 남한 남자기 다 대신 뭐 당부지 땅이 다 니버 지직 동맹도라
1: 네세 러러 어
0: 얼마나 이게 니 남자 새로 나라
1: 러러 터치나

왼잠 기 채무 그 인수 왕잠 기 다우의 추달 기 다우의 왼당 기 겹사 탐지해라 신잠 파핍 기 나와게 구심 기 채무 진짜 기 다우의 굴김 더강 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 두 취소 기 년시러 르대 기 구양 천잠시 낭종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집에 셰프슈 차샤 차와 참도 송외 투 신조 망남 레고 치시 니르고 중야 더비탄 테마라 니르 토부 유베 자지 신조 망게 규베 티본 딩신규
1: 망팬의 셰프슈 남바
2: 여기서 또 제대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지금이나 다 엄마도 맨날 하도 또 배고 드리기다 너무 파이를 두기 거서 아 망팬의 시기 안 되기나 하 먹어봐 여봐 대소요 그런 것도 간디 좀 조금이 그래서 맞아가 한 먹고 빨리 가부터 내지 다 대소이나 저는 모르기나 그래 몸뱅 진짜 호소 되는 게 난다 몸에 최대 되는 게 난다 몸에 간치 되는 거라 거의 치트 되는 게 같잖아 또 대부분

송화당 라 현디 나웨 쳬바키 심낭 타니 리바 송다 제체식 라송냐 라바치 준이 제네 듄투 쿄징 치탄다 탕규다 강수아다 자탄소 쥐지 로이동기 렘티 되와다 경수 창마르 추방 차가르 강배 냐짱네 너수 수득 제외 조규 대두송 살랑예 수급 양기 웅리 차부 통외 체두 강바 웅리 기초에도 주와 양나 웅리 차부 강배 냐르푸르 대다르 양골 깨골 제배 너수 양중세자 류바 송기 빠빠 로이 동기 강바 유학배 대 그 로치 그 빠빠 디제네 장당 류바 송기 강배 냐르 지바다 빠빠 하마테르 균부스디 치네다 듄투 카신치웨 초식제 군이 초의 잠투 예수 초티리 땡아 통요미 초인 실뚝세 초람지 교교신 카조와 찍다 대불람 랑론투 교조와 강식 총고탕 강식 주매규 힘바 떼바 잠기 신두 이나 믹듄기 초디 초현당 민자라 징부당 세우탕양 민자 Tene chishin dara yendab chigla chik kuy de chokshir jangba shin yendab. Nesa gangbe wane rinsa namgi tapara tsangma chuyi keng. Chongwe longpyu mbalab chichi yoshin chujen mangbu pinchun che. Chuy chogi sacha lalar chichung dang sugip menchakwe chamdang gyoba teta chongwe le pakshin gupkar tene chuche jingi puru. Chowwe kar nabun loklo tu chik. 고주니 양의 수득급 니모 마통다 윤두 대장 주마 많이 다 대외 진외 양윤두 대장 미글람두 면바니 모든 매배 탕교다 경지시 조외 뒤규다 매규 이와 지규니 디기낭내 디치워 주교함 간매 주니 웬당 세워식 추규다르까 그 지추 통용신 정주 랑롱 규벌레 총을 다르가 직수미 중요수 주신망의 추측 풀딩치바다 로창와르 작성계유 미뚱기 초티니 랑뚜따르 강사규범하세 대동 중요수 착방 닝링 투케롱 사자카시에수 띵징르 추묘바다 사자카시에수 띵통르 추신두탕 캐티타르가 직비 추인은 군이기 락단지니 캥유수 교초바다 지추인은 삼바규사르 삼바네 주규다 삼바미나 졸르디에네 조주초 디신 디주 루규 정주당 세우기는 근투 장무당 예두 세부 세시메베 바순 개발군의 조주초 이나 믹듄기 무드메베 초테르 가룡 칸주 주님메라 초의 숙제당 띵징동야 미신베 강두두 교회 조딘드식 유바 강인냐 료바순기 심수 인가식 초르징 로이동기 조문에 나루에 담불숭 로이동기 랑기 넘줄에 니바숭의 쇼킹 팁토기 콜라 담마표 제탄탕 자탄 규베 람파도 그 끝도 하장 친분양 신신 마시 지멘런 부치더 증와 미신라 다르사자 강도 조급바 슈법첼 조고당냠도 내친 믿겐베 군게 조급바 르인 그 추구 란에 담불 주디 랑키 심 시류도 동강두체 고 군에 대급 부말 대비 추첸 강배 와도 교회 십체 대급 추첸 망부 디위 최다 제춘에 튼티 대불 교와 통 추첸 망부 냠도 뒤지 태풍 따라 봄비 추첸도 교르바다 추첸 텐라 망부 냠도 뒤지 랑아 따라 봄비 추균도 교르 최근 대다 현기 급박당과 지신 나리양 존징앙 장부 난두제 문의 대다를 제도 장부 시표나 중차바도 대둔 텔레 세월 현나 장부 르입다 정추 총구 시표죠 개디 제주당 머주디 신기 예가 힘의 왕도 땅나 맥균도 강사를 변한 침침 좋았더니 로미 뇌기 자리 강리당 Kāgrōmdāng, sākyā rīmbat jē. Gētā kāngyā mē bār tūmbē,
추진다 추균이 로메 제초도 규비 추시 타그린 투장다 지급 나르신 테다르 무드 명은시 맥튠도 대급 사돈 첸잠질의 메바르 십십 규비 추진표 작바다 고유땡도 푸틴 최신배 추제대 현지양매 그 살 대바다 미키푸네 총유수 미치르 다신규 급들 그 셈낭 시타 추베 존나 토마티키 니시낭 샤사 척동기 젠센 대비 초와 개와다 닌센 뜨미도 렘주케 주슈니 미유 시지다 손에 두베 딱센 역지 두교루 또 쯔마다 축 그만 멜라 짜양 칭립 두교루바다 박바르 서주 땅내 푸푸르 쯔미 동교바차 칸에 퓨베 랑팡 나푼투 규르와다 쇼크바캬네 니레 당급 미뷰토도 배튠바다 아래 띵도 격리팀네 공바부급 띵띵다 땅땅 시차 제다 탐지 데스미 초침퓨드는 다시 강연매발류 개디 축계네 교체 초마추 공도 격시팀네지 삼루동신 동해 세미께보다 삼루동신 듄토왕 담매표받출 제공당 장아르 교회와 자리시 포에 나네 꼬꼬시 자칙진이 뒤두자 바순이 탐통아 교회뼈미 도고시안에 니코바다 칸에 스스링아 아말라 시표 자규기 고딩투 푸딩 지급 군이 캐도하기 랑원매 발고 뒤 뇌부굴굴 집에 급수 나외 죄발을 뇌부포하지 죄바 지지 더 대두기 캥바통 나와당 쯔당 년수안이 렐루당 자와르 자신 수학자식 인배 죄배 낭유티 또바세두 테다르 삼루 코르지 뉴바송 갈레르 참단 도하샤 나외 죄바자네 대가르 촌람 두규 출레 캬바 투부 갭두배 그 도띵네 캬바르슈 착자당자 캬유수 세카튼 나외 죄바 주규 냠배 급들 바송기 겸유네 노부노부 시표 7대 로급 바송 대가 규립싱 나외 죄바디 락베 담불 머주 공 책주 난도 쇼 락베 짱네 술 렘바 규장 뉴탑첼 바송기 커주디 콜라제베 로이동기 나외 죄바디 순네 술템베 죄바 지지디 술템 투바마세 대동 녀중 카시에장 박준탕제 냠두립 바송기 응을 노부노부시 가비치 로이동기 통지 제와 춥춥강 야식 송내 추가류 나리양 야송월 송외 송팅제제 야리 라두 팁 야라라르 체세 강잠다 라라르 체세 토마신 잠휴 바송능신 쾌장 노부노부시 가비치 네 코바샤네 윤식 마송월 야셰토 페퍼버따르 규르징 Цэцэргі чатанчі калэрі шуа. Хабса хабтун чэчі басунгі чэпучі шінсі бі няшэ лэпліпчік гоуі дэнгту кякбатан. Німа юсар чуанлі дэбі гармалгі вэндан шіктун. Лоуі дунгі кяң няшэ лэма шіккяне дашін сэмнаң мусі мэ кяң цутап чэтубатан сэ цюма мэ кяң нава мэнду ням. Няшэ лэма дэр дашін ё мэнду нэ. Gyankajik chogyudi tegar chogungwada, te jesu dashunbe mikashe, telung zubzubngang onxin yuebatong. Tingting shibe mende drachabada, gyankajik tewa zubir salgi. Loidungi liubasung bangtu tembada, la nyebu kyo ngodong gomne, mende drachaksar darumaju. Dage cilxing tegar lipji, pyuri nashunshik dali pöpti kuni la dazamcheji, gyage kituane, 강도 쪽엔 이남 시지 로이동기 응아신 류바송 방발주네 구구 두드려보다 독순 칠깅한 쉰바틀 따잠치 나쉰티 나쥐 딸이 쉰이 초저초 지세르 로이동기 독다 민바신이 최다당지 견조를 자생부 수여수 시시 고당 류바송 냠도 따찍는 쉰디 미태다당 냠도 초의 펄조수 규명 나외 추바디 켈 마두발류
노이 동 근신부 되매 표바라 리바 송르 라과 땅네 주지 체베 쉔바티 코 강내 공화다 강도 주미 깨쳤지 그 표현에 온화다 낭사 좋게 인시 랜드 쉔바티 가타 최티 코란이 낭사 롭촌도 꽤네 로카시에 송야 표도 롱요메 페유도 나잠 로네 조제와다 사실 기추 감도 꽤네 표기 내수 신뒤도 지메 로이동기 샘낭 탄다 표기 산삼 주네 총유남 간수기 사자 립두냐 쉔바티 라리양 콘츠니 낭세 롭자 치무시기 게룹힌 주리 추바자고 사규 메트 제유 챔버 공고르니엔 신슈네 척진 토바규 초표 사도르 짱당 나와서 쇠버 공네 롭체 사칸르 우기규 지셰바 마세 대둔 콜라 콘츠 랑콜르 데네 낭사 존디 규미 게세치 로이동니 징나당 존나 냠트 게바다 제와당 샘체 냠트 랑티 렌티츠 마신바르 강라시나 다데 그 민족디 세부 슈드 메베 콘소다 냠도 꽤나 증미 마시 민족 제 양인이 양이 미 강기 콘소도 하사 바오이기나 다르마이긴 트랩기 늪샤 포교이기나 양나 전주르 난인 소켄이기나 당부 표도 꽤베 남발도 로도 칠기다 곰팡 템포르 땡니 하람 점린 순베 메마 용기 양인이 탄섬라 잡줄치긴 쉬누식다 펠러 럭줄치긴 로마식긴 바시나 찜마루 냠메 론다 짐신 대비 추남라 섬시치급 수경 첸규다 뉴슈 쯔메 꾀바라 고굴신 타나 사와도 쥐디 치시 외남메 통과 치툼나냐 디오바순기 민인이 나라 토린 가진다를 원당자 그 로이동기 좀

방배 칠퇴싱 담배 추시당 용수 총배 려바 송기 강배 조무통 삼촌 기초도 그 고딩네 미산다 통치 지슈기 인설 로이통기 고르네 콘주 제스큐벌레 진나 개차 강야 마시 나랑 친년당 인제 딱추 스큐지 루푸르투 지룽 과투비 제크루식도레 대가를 차유배 투부식 통기 중매 로이동 마쿰바르 타나 경매리 양랑 이나 심띵네 산튜기싱 차싱 십르 잠규규기 존난다 사제 지심기 이왕 용스초 러시아진 추십갈불레 수배 투부 틴자 사티 당부 김배 망상 세트 포알 차샤 겸네 중매디 왔낭 류바송니 투부 징부티 통지 케난 두미 투바라 소표토도 잘 그 류바송도 노부노부 시표 슈긴도 타동 커치치달 비주치달 류바송기 커치살 샤네 주문이기 투부칼루 미시엔기 메통외 규기 소수도 사신 깨세 슈긴체 퓨리 슌바티 바송기 고르치지 동신도 가가쪼중앙 나란 충뒤당 직버직양세 그지 피주 제미도블라 제 주십 서규량 가부 떼내매 그지 작단 신급 나리양 자수마다 짬바다 샹간부다 규모소 챙기도 지세르 쉔바티 결항기 추구장도와 가부식도 러숨르 내바 인남 시치 로위통 중세 쉐메티 와르큐바티 타바르크 추구일 로창르 나와 떼내 동요매 로니삼 숨시암 신의 창마 잡으시 머신의 류바순기 로찬티 그 섬시 떼니 진유미 대나 그 개무체징아 고쪽참치 쉔바티 라리양 난수 산신의 원화인 년잠두 칭아 퓨지 로마 소중치겐 롭자식두 난수 따두 튠지 냠소 소비유 폐유 직과자 통급 샘바신두 갑두설 로위통 심규 침부 때문에 고한산 산시 이루빈 시도 기겐치기유 더둔 롭조 현식 롭조 치미 기겐시 폐질 수심마기 로마 롭지치기 유샤시 로마 테다기 지수저와 편숙적부 유배 미저 제주 체대부 유냐 이낭 테달 지마 표바띠 테달 치지 랑이기 중공장 경인 디임에 바신기시 개디 쉔바티 코니 러시아 공기 휴뉴 맥베타 로메 삐마타 미체동 망부 테메다 그그로 휴유식 임바 신체 랑이 차가 치대도 경인이지 냠 쉔바티 pöydu léka tang tsuwa ké kén nangsa wa mangbú chukun nangsa lopchar dungi du. Yun rengbú songji pamar jangbé zitung xén du songkar bionchi ki zitung yang chung du song. Pamé ngö né chukur lomang ma tukbé chukur tatuwa chikun ma chungwe nonggyu kibata. Chukyu ngö né pamé rangla tagyo ma chébé tsona chardi rimshin lubu tobu cha. Chukha xé la lopchun chiké ma chungwar rangna kangdu ta. Gintu lé yuxik du chukar. Tāna nyesuwa ki lamdu wāngsōng. Tētār chēzi, pēgyorwa kēnzu kōngdu pāmar lamme tāla wādu chukur lamme tāgbata. Pārdu sācānda nōng gu sūtō, cēkāng rin gubē dūne chikir yāng mīk zūm mītūbāshik chakgyurje jīshē. Lōwī dūngi kū rāngi pēgyorwa shik yīmba chētār duwa yūtām nyamne lōbu cāshū shūchē. Gōtīngne jīng nāngā pārchua rādē. Pachua ki rengi ngosin mintu, tetar lablin cheba tsam yinba xinji tasu lodi. Tsatam xiongsani achin kengib ki mimi longtongde chuze diwe chiwata, zixin tang suakja su ngarwe pinsum tso. Tegar za jangma tang, kenbe jingze bimule geishin, gachiwe tanggui to, paza gashushu yukar, za lale zimuru cachu siba chumir yu. Lūpūrtu cīwīshīk tōngwā tēyāng gāchīchī kī cē kīp. Tēnē rīngpū māsōng wārā mīchū kī tōngchū sēbē gōm tē kī ngānzūr jīng nātir. Mūtā mē bē pā cē tānggū tū nīmūr cāwā xīntū chī wātā cē mūr chāngār chī lā lūngbū tāngwē gāng tāng, zūy tāng, nāwā sōa kī xāyāng rīlē zhō nye chī. Lūy tōng kī gē chūngyū nāshūntir chūgū tīndrī shīk tūmbatī

샤남 레모르툼네 치탄토 짬나 니시레 마고와라 깜불 줄신 뜻빌라 본진야 칠라와 디인 슈누테 루이툰키 뿡버 작잠키 개무 교신도 뇌네 답시 야부식도 테다르 마침 강이나 대가 산용외 샤깜부다 나사외 아슘다 술뱅 깜바야 테다르 마리타 시설 밀라레 삼차르트네 샤깜부 소와라 인증 부끄럽게 통주 미배 쇠금 치미 두가라 차담 숑산네 견카포레스 로이동기 료바숭기 나외 쳬바티테네 타징부 메인베 살규베 나모 남라 좀주디 콘수 로바 치투키지 지설 멘데 자당지 나무 직살기 빠과 슈바다 최고 샤지 샤남 립립두 뚜브니 디우타 치메땡도 짱 나무기 푸줄랑네 또 섬유일에 대바식라 나무기 푸주 버째 신도 망 샷감타 마추공 룽쿠르식 경쟁촌의 대가를 공화되니 서시도 까와 나부식 주바당자 룽쿠르디 꼴와 쿠르긴도 콘수이뛴도 립 노이뚱기 류바송 빵도 담불주바다 카뿜네 류바송 장기 류어두주 화화당 오르시베 룽뷰 치마당 디우당 자수하케르 로이동기 우곰신 근신포 믹경 당미두 롱코르자지 남당 탕규 세불통외 다수의 갈래를 얄랑 류바송니 사토아두 깨친뷰 무신두 말리 락베 깊급 조명쌤네 자캠바강직투 로이동기 그 말리를 수배 자티꽉배 차칠렛투 생패 뛰규네 생패 텐장권네 차치규 냠유 생패 창마 도푸시규 테네 콜랑구르기 년잠투치디 시에띵네 실루첨점 과디 라치기 말리교르와다 라시엔티 차튠사르 추카르 칼리르 푸르잠체 테네 류바송기 락바 출티네 실루 최남추 바송기 강시에 당린기 시류응 고띵네 콜라치르띠 다신 다신 바송기 루프르투 아파시프 로이동기 디무르 참샤바다 랑기 코너르 쇼르와지 냠네 날신 늑중 부부당 바송기 날이야 아파시프 로이동기 다리 세탁주 튀디

0: 자제 선언 제시라 에 로와 엉진라 투데세라 장제 고지라 에 텐지 리투라 에 시거제 충트린라 얘네 도중라 제라 비예이
1: 네세
0: 네세 텐지 책정 구제 제 제니를 몇십 팀배 마저 용라 비예이
1: 나나 아
0: 네 콘 넘버 마원 론데 나와 구수세장 차월람도 칭장 챔디 내미 치링 베디가 예건 다장 비셔 제시는 좀 휴지다 첩지 제제 제제 거부 용에 제시는 좀 휴지에
1: 네세
0: 근데 송루지 보내 가져요
1: 님께랑은 드니 송신 카체 진난유나
0: 에 베지 진상 상세들
1: 나
0: 베지 진상 상세 다가지
1: 이제 세게 줄 네세 라라 어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금이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你呢？这里可以当的那个，我来我家学一下去。
1: 那了啊？那我那就跟你过去弄过来。那谁是林建华了？那到底？ 러이스모 감삼
2: 감사합니다.
1: 넌 생활할 수 있나?
2: 진주세계
1: 넌 진주라이 세바흔의 균바
2: 시가드나 제규라
1: 네셀러 네셀란 체지시베 송세지베 편종기베 파윤시베디 키랑의 소표야이나
2: 아 그게 당토마디 르섭 석배냥 분열의 제소종계 지주말라다게 뺀들라 세바 두두능게게 빠상라 제르피야이라
1: 네셀러 토치
2: 너는 되네 니버디디데 타유르슈베 파만데니다 하고 처음 아 디싱게 하고 전제 단데는 레러 현재 정말에 비야일
1: 네세
2: 아 그렇지 되네 무슨 것도 비게 뭉기게 산도 영라야 비야니네
1: 네세라
2: 알라 되네 가라 신도 망도서 팀상 다 되네게 내가라 대신 여베 비베 난 현재 년남도 제시 강사시에 루시엔데 망케지 비야니라
1: 뭐지 네세 토세나 수미
2: 아 죽도 기베 텔라마직 쉬어야 될 때 남주라나 기베 능이란 룰을 땅에 있는데 가보여 봐라.
1: 어.
2: 아 때네 딱 기베 추기 민래야 화자 된주 쓰기여라. 화자
1: 된주. 남주라나 야
2: 기베 능이게 아 루시 냥게 냥에 가보치게 미 화자 망고 여다 이네 타셔질 때 니미도 봐.
1: 응. 네세. 아
2: 기베랑 마냠지 쉬죠. 진짜 루시 화자 망고 여라.
1: 아 네세.
2: 네세. 뜻한테 이네 화자 된주래야 딱 두고지 남제 때를 남게 쉬어.
1: 네세 라라
2: 라라 이네 게라 한테 세라나
1: 나 터치 나
2: 노노

有啊，俺就当兄弟，当的不学不好的。前阵大周日别过个日子，你落种起来了呀？那俺就吃了不难了呀？那得不得准吧？ 今天今天，杨家主播都是那个切记切莫去热身多些。准备我们拿了送呗，再煮煮提点，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团
코알랑 문진 낭제 준비왕 문나라 야이는 주주 남아라라 키 타바세기 강아키 아탕타미 이탕 이스 송랑 유발라 코데부 딘데지 또데부 딘데지 대난거데 공시에베 투미 당군이라 당구 투인 숨어줄래 야탕 자르시베 공부 대당 공부 찍이강의 야이나 용순내 대열발라 배디능신 양아도 배직서 샤나 디그데 러두급래 양아도 팅한 롭중치두자네 딘데 시험이 딘데 주발라 진주 이거 주부니 민간계 타자와 대라 얼리 시바자 러두와니 시바 차시베 러두급의 치강 시부디 대시 제배급라 진주 이거 주부 태다 민간기 탈 되는 안도 진주 랑다 좋아 타 랑다 자외 진주 이게 태다라 라양 얼리 시바 나루 자외 코소 주바 소스 라르체규 퇴 강시 레식 태잠도 뉴디 조발 코에 르두 코든데메 내삼 사루 심바 차오 시베 코든디레야 양제 주베도 제라게 공어 토노 포모오 롤로서도 르두데 족지 더두제 양차 차위 떠탕 타메오 시에난 민테 주진 조르스 코데부 딘데지기 토네 나둘라야 떼나무를 봐라 제장 자와라야 진주 이거 주부니 민간기 탈자 민간기 탈자국어를 자당대에 큰데 진주 랑다 자국어를 진주 랑다 자와야 고알랑바 문주 송와 디 시체제 양제 주배도 제라게 타유도 당 타메고 시에난 민게 주진 조스 코데부 딘데지기 토네 안돌라 떼나무를 봐라 제장의 대진 슈버 능신 준비 왕군안의 송배 시에미 티다 등의토 투미 고모양 레스와게 금제디 다가인 제자 네 디니니 빼잠도 샤바레 마도지기 최시한라 자네 다가랑루와라 다오나 니시에제 드링에 급디 슈에게 낭드 튼다 닝부드 가르레스나 자월댐베 자이 주주 태신 퓨익 폐지치베 랄레 메레 워레 나라야이나 퇴기 주주 남따지 자이 주주 타장 되는 가르스나 마노 멀추베 토네 폐지 나로 난스 슈에게 튼다 디인 퓨익 중춘기 타팔기즈와라 자이 주주기 남발양 안주 치대지 때 삼루지 땅 20지 치두전에 인내 사지 침부지기 툰베 투딥 세야라 쏘바 차발 세야라 쏘바 다가는 신기 주미 쏘라 되네 단대 자이 주주 시당시 두와라 디능신 폐주 마체바 푸 기진기 투럽탕 투지 컨데시기 난리 투미 자월댐베 자유 주주 디능시 자외차는 균진탕 자외차는 폐주 제유버디 우세 되보시라리샤스 링내 사지 치부급러 야위는 대단 폐주 매주와 균제 가르레스나 나 링내 사지 급러 야위는 아주 뮤직 주어와 닝돌 선주세지 닝버디게 똘 사바디게 죽고에게 뮤직 디데지와레 뮤직 디와라 퓨익러야 차츠는 시에버나 퓨익이 라졸 실루러야 테니 아주 교주기 체제 빈나 데자 더블야 차츠는 시에버이나 어 카키구 키타 야키구 이 아키구 이 숨레 테니 가야데 야키구 키탄 가야데 차구 키니디나 자외차는 베주 체바 통야민도 제장 퓨익 중춘기 단대 자졸 치단기 나발이야 사무탕 치대지 로비는 리네 사지 침묵급제에는 중군 치슈지 레샤마도 티밍기 급러야 있는 다 뒤지 근데 실례 투미 자월 대배 자졸 치룩 디능신 배주 체바 자월 체는 딘데 샤다 레샤
민간은 땅게 청년 미래기 가서는 표준 인내 균진 세가래 답의 동

0: 我这些个在家给四句三个弟弟都给我了，天外家，当俺做军事也过七九的呢，俺做没得这么难的，谈的没得那么的，土豆没得，文件开起么就热身个多，那不俺做，给这弟弟就羡慕了呗啦，让给米了这把戏，让米的给人家了，接待七个月，这个给这的用处差不就是完了。 到我那俺做，给这地了，花郎节一个都不落呀，吃村的些不赢了，接待药学局了，接待全国个有那接待药学的客人是那，对面大队兄弟店边大队个去年大队个年岁，新杨特别团的呀，那啤酒企业的那，俺这店边那，他接待个男的接待药学的人什么多，是吧啦？ 俺这村民大队兄弟呢，点把心，让领头去我七姑姑认识个，给这的谢鬼呗，军这样看的认识呢。每日看着是一呢，每日说是一个了呀，那大队个去年，大队个二岁的是要的，皮也大个人是吧啦？皮也大个人的哦，皮嘞，每日让你给给他们准备大队个去年，大队个猪肉，大队个二岁就要的是吧啦？可是去年提来点把羊嘛呢，二岁提来点把皮就七当季，七不一嘛，村民大队兄弟改为皮就七当季差不多。第一呢。 扛点把对白团的羊，怕就扛啥了。大队没土吧，别吃下边那地眼了，俺就被人家去买办了。俺拿茶买羊，俺个稀松西白白就完了。我的能行钱钱，那那可团点没土吧就吃用个的。对面大队兄弟，大队就煮汤，团的煮粥，羊呢？ 大队巡逻给广播能行，配置七个人，三个，跟着的谢国白工资，跟着的谢国白哪个样可乐土伯这边是呢？唐伯的，对于对吧不？对面人一个广播的，大家记录的那些一级米级配置能配些三个，跟着的谢国白工资唐伯的卡的是呢？对面广播的，对面这边大队巡逻三位去年的。
1: 廿岁的嘞，前场通过他培育三队人民，他们三部的人员给广播营长、广播地开的是呢，可能新疆那了修建，对不？还有个提交就嘛的，覆盖给猪肉，覆盖给去年，覆盖给廿岁了呀，陕西唐一些年点七百，蒙西拖了穷外，覆盖了土地七百，大这个兄弟是完了，前场廿是呢，谈不得。
0: 培育三队再不，他们三部的人一个广播营长、猪肉的能行，以及民警做好这些个工作量大概一，你不得培育大队巡逻的去年的培育大队巡的二十样子，那二十一呢？二十的能行做好个是完了，咸阳工作看来是那大队组织铁打那么地团的级别。 都从当决定你给南北团的大村吧，就外南面以内的南面门一百厕所进入店边，大队个巡逻的营长，大队巡个广播能行，乐江配置七个的，前场大队巡个广播能行，按照老领导缺乏七个个人手外个工作量大概人。
1: 但那么俺这培育培植七百九十人了呀，那大脚汤他个能行给大脚说，我问你最顶的哪边搁不了呀？那给这顶的就写个嘛的呗了。大脚汤大脚样老下子给这的写个完了，给这的了样矮的是那可可些脚了啊了。大脚汤大脚样老下子，给这通过顶的这个通道俺做了看的些些些是呗是那，通过的就听说。
0: 农药吧，给这的输了样，快的，是吧啦？输了样快的，大脚汤，大脚样老下是的，在那咸阳绝对老下是，是吧啦？听他的写不是吧啦？你把的听他看的写不是吧是呢？大脚汤，大脚说马路不切的呢，培育培植七百九十人了呀，七门西写着用不着，点不着吧啦？
1: 七门西西在银白，听你他在唐大脚样老下是的呢，听你他这培育培植七百九十人了，七门西西在顶的这，听你长明多。
0: 노샤 제가 된다 된다지 땜버와라 된다 숨바디 카드 세세 채워서는 대쇼라야 이나 아탁바 암 양면나 노어 디지글라야 다 순난탕 다가는 신기 마랑바 다가는 신기 콩루 채베 된디데지 땜버와라 제자 자조르스야라 속바 탁자스야라 속 이게 뷰 배제 체배 규림 나와야 이나 네바투 만업체 네바투 창궤배 차긴 마시고 등기 차긴지 차와 인자 디디디나 만업체디나 하장기 개체무시버리 제가 투미 다들 순에 대배 공부능시 안주 라린토라 꼬구르 알아 꼬구르
1: 今天那么做公共商当代天南村新新八天的平中龙金年轻列公培给龙金给龙金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中六大前面给人七木啊七零多几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南月秀
0: 그마고티양 比如蒙西月吧 진조 다조 디디디 무슨 폐지 체배 규림 난라 거비 내주 딘데 용어 알아 배나 다조 치당디 능신 로구구 유바 신바 강시라 거비 람상 체모 투부 딘데 로알아 내주 디디디 딱다 딘데 튼시그데 내주 디 거블야 강에 딘데 체배 거블야 아래 삼자 체나
2: 로아 아래 냠룡 체비나 업적에 멋있는 약을 요하래선 거야 업적에 오 다디 체마선 다가서 가 나와 강대지 지수 섬제 내는 업적에 치비나 아래 대비나 지금 말해선 거 내 냠룡원의 시비나 체티탕 대표주 집에 규름 나라 자주 치료 강시 마테마소 중나 전배왕문안의 댐배 급디 저디디게 렌지 아골 치고 뭐 중네 제바 있나 편도 전부 누워선 게 금대 가다서나 다리 제요 말에 대해 아교디 땅 뭐 규제 치중
0: 人心给拖呢大家起路的身边那人也了呀那偏到起目远了吧了这张特朗丁的那个月别接了呀那天天起来了呀那大家起路给去年能行陪着七百公司三部的家吧大家给你说去年能行多晚公司三部的那起
2: 天天家土古的生度地呢俺的娘娘养一天天是俺就哦大家去的马天巴拉说白胳膊牙医呢当俺就连接起的在呢一个区外牛在国站前要么呢连接了的呢连接了呀跟前给你住的要的完了用过的看着是俺就当白居人那个过腿子的如果完了但一年
0: 나래 채비나 마탁바지 치월래니 탁바지 치에디 튜닝 치와 요리라 니네니 정다 딘데지 채바 규제 자졸 치룩디 튜미 다르슈네 땜베 자졸 치룩 능시 심베 난라야이나 자예탕 굶시 상부 딘데지 자예라이나 팬더 치부 유자 마탁바지 치월래 중고점지 중내 나래 대비나 듀응기디 듀닝치와 요리성기 제자 다졸 폐지집에 규림 나라 투미 다르슈네 땜베 다 공부 능신 예술 능신 춘이 능신 뷰이 폐지집에 규림 나라 야이나 랄린도 최와 나라 난스 자지 유가룽딘 샘범보 남라 뷰직 슈에 다 저와 슈에 양이 리젠 디나라 예 다졸 치루고게 제유 내든 카지라 세세탕 다가는 신기 자지 삼바보 남라 투미 자와댐베 다조 치루디는 신 랑린투 베지 치고바 마노 머투베 터네 양탁베 터네 베지 치구즈 골라야이나 로아탕 뷰지 카지 족바이 디골라야이나 만조 모데슈 좀 다가시기 레젠 치메 나라야이나 주주 치대기 주바시에발라 닝나네 진주라 마데베 체라완젠 시베 골라야이나 네 고두제 모데슈즈 유베 자지 샘바본남기 두도도 세나라나